미 창문이 랑소수 디탕기 겐쿠와 앙탕부디인 타체는 강저체네 능력이 디탕라 긴송치고삼 남군기 초외추 삼기낭둥카 미바도 주토바구 라빠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마치바 카레게바 지토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고 카기보이바 대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뇨고용교 토낭치바 서동기 주람야바 류제원 참조와 千日 주둔라 지송수와 타마봉와탕 차라라 추치바 대탕 민배 주람 털와 신배 캐수야바 지조기 초외 구지야바 캐시 키랑 겐수 레군탕 지조 편디 레군 롭자 맨캉 키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탕 총르치무소 조내 쿨공탕 레군기 레드마 인치 닌다 니바투 대탕 딱제 치구 캐시 차와 게바탕 로야바 류슈 미바 미군 나와 속이 내다 유치 투도도 면주 치구 강배 난기 쿠유라 닌달 기군치네 롱 쿠르톡 치바 지비에 직체당 직구라 장저 톱시 야부 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유 장저 균형 치바 존내 쿠공수 군위기 럭주 직체당 직구 직조 치바 미게기 추딘라 토낭 치바 허치게바 암 로게고 장쇼캄 라베 추미 카나게고 로송 옌키 응원곡 겸미베 짐치 유베 미토기 똑살 로체기 응원곡 겹겹교 꿀맛이고 탁바투 겐군츠 정군앙 규림 용기 응원곡 겹겹바탕 권내 탈외 민겹겹교 랑을 국송라 쇼겹교 랑先你가 편라 대탕

0: 통톱
1: 땡고 뒤 견견이 뭐 치고 징 징갱아 록세 튠세다 발라 요세 로그이다 보고서 지저 세바다 징갱아 메타 로 쇠라 눈소 피저 시규 땡고 세고 니 발라비 유지 세비 파산 방리비 강번 제조다 제야고 소 시규 땡고 세고 숨 한점 렘부터 点자 탱고 송주 다 까봐 기신 강게 친구이 다 워키 공빙 작자 다 대급 친구소 소다르 다 매수 종교기 개과라 응외부 거리유 땡고 치고 시 징갱아 강배 남외소 로그 광고를 줘봐 다 로소규 땡고 치고 나 매순 직시에 도시 다 신주 제송 장성 아 시보 다 매순 직시에 다 요새 捐赠就不说喜剧颠过喜剧出今天啊没人想对喜剧颠过喜剧第一连年喜人没撇剧喜剧擦了家不说每句给年给人心颠别来个喜剧颠过喜剧

0: 화가 윤대르샤.
1: 준지 자세 드리 제차.
2: 전수가 윤대르샤 겨울다는 용어 봐.
3: 지리 개조하였어.
4: 로드 가로와.
5: 한도 미고등도 소나 근데도.
0: 남자도 쓰는 게. 신단당다민도. 미국하고 윤대르샤.
3: 지금
5: 고추 보강 안 했어. 지금 얘는
0: 왜? 관도 별로 면상 쇼죠. 칼로와 야 같이 있네. 태그 당 쇼는.
6: 지금 걔 교통 말이.
0: 이내 아주 틀로 쇼 메워지. 캔저 딩수 유.
6: 캔저 딩수 유.
0: 마로가 유.
6: 캔저 로가 유는.
0: 얘 더스 걔 말이.
5: 용아. 지금 걔 털어 쇠지야. 고조.
0: 칼로와 하고스. 지금 걔부터 열동.

0: 민예, 거기서 곧 장난하라. 태평이 집이. 오늘 민예 날이. 야마치 인고, 취업 중.
1: 야마치.
2: 다섯.
1: 대리 자식 도사.
3: 제자 자식 애
1: 신체하지.
3: 俺路过都假死，钱咱钱。

0: 이내 미야 니스야디 니에 큰이 심었소
1: 랑게 찬디 단지 니게 지기 쇼베 추세게 봐 메고 지도 준지 봐
2: 칠레 라세 테르 한치게 타가 송스 마지
1: 랑게 셰비노 미디 덴데 니그리
2: 마지 칠레 라세 테르 Nye chang ma hanqing kar ying gu yu.
1: Bi jil chakda piyo adi gyang bi yinu. Zhongjia kar yung gu yu me. Rangge xin se di.

0: 부지 아자라 당도 좀 좀 인베
1: 보군 예수 한칭 비게 근처 숑수아
0: 예 정할 집이 용수래 님 죽고 있어 이내 펑스 가게 님은 알아 제모소 근데 차 아요 머신에 한칭게 체리다 뼈제 키제 녀손 칭마시
1: 한칭게 진짜 시스이 마시 이내 저거 나가 보고다 춘보그 치도 도주 깊줄 하시 한칭게 수수 대탄다 전주 치기 요지라 수수 심슈다 전주 치기 요시
0: 나 펑스 가고 차가 주의 뼈시 코레콘 예 교가 깔아 드릴 게 없죠
1: 제승부 마시 펑스 가게 치슈 지금 마시라 한칭게 워승 마시
0: 다음은 근처 쇼세
1: 찰라 랑기군 장무시 산쇼 초저디 종가규 무유디게게 갑칩두다 자신 예수 가란 주 나라 한칭지는 요야 요마시
0: 한칭게 갑칩도 바서스 세피네 저규부군의 뒤리 미지게 타주 톱치 마시

0: ང ཚོ ལས ཡོད ཡོད རེད ཡོད རེད རེད རེད
1: ཁོ ཚོས ཁྱེད ཚོས ཡོད
0: རེད རེད ང ཚོ ཁྲོ ཆེ གེད དང ཚོ ལས ཁ རེད
1: ཁོ ཚོས ལུག ཤུ མེ གོ ཡོ བ ཅིན ཆག དལ ཕུ གུ གུ ཡོ ཤེ ང ཚོས ཇོ ཡོ ཚན པེ ངོ ནེ ཤེ ན ནེ དོན ཁ ཤེ གུ ཅུ དང ཤིམ ཅུ ཆེ གུ གེ ཨོ ཉེ ནེ དོན ཚང མ ཚུ ཅུ ཤེ ལ གུ ཡུ དེ དེ ཆེ རང གེ མེ ཁ ཤེ ཤ དང ཅེ མི ཉི ཉི ཚུ ཅུ ཅི ཆེ ནེ ཁང ཡོ ཁོ དེ ཐོ ལ ནེ དོན ཐ ཅུ ཆེ ཁ གུ ཡོང དོ བ
0: དེ ཆང ཆེ ངེ མེ གོ མ རེ
1: དེ བེ ཅུང གུ མེ གོ ཤེ
0: དེ དེ ཕོང སི རེ གོ ངོ སི གུ བེ
1: F지다 F니던 F리시 나 숨을 뒤톱시 나 조상무 세리라 제글레가 진여시 메겐가 타게다 세리야 뒤용야디 신세닝토다 카체도 요마시 니셔와라 F지다 F니도비네 F리아디 이모토 F지네 F니티네 F리아디 메시 수게
2: 뭐요 뭐요 어제 소소 지급해.
1: 어. 그규 좀기 터주기 시대 요새들이 나래 전에 로데 용 봐.
2: FG다 F2 좀 야디. FG니 F2 팅야디 그룹이도. 야죠.
1: 어. 녀상을 나타모소. 녀 대든 이친디 뭐치네 지비유. 디긴베 장 대든가 갸체베 마세.
2: 很多三句所报告解释老姚每次这个人所说能中下压个团大南面上苦了破格的是随他解脱不然米六托别马赛他挂都先天不及个问题米三不及的七岁那岁太没不亲对没吧素有的让切卡过一百年好过给让了看了心里面第三次呢浪沙三不说风是高贵好过比那被收割的 야죠 알아요.

0: 선우에게 주례를 받자. 우리 도시에다 단도 단도 개요기 세세 작아라. 오늘 뜻이 니세리 그냥 뜻들에 쉬이다.
1: 뜻들이 보고르샤.
2: 어제 진짜 티불라. 뭐랑게 부르에서도 그니 오늘 리샤. 뭐랑게 모치고 요스도 오늘 모치약 내요자.
1: 개충스기다. 미 랑게 몽대치기 샤무 요용아.
3: 녀가서 내 보고 보임 신주.
1: 랑게 그제 신주.
3: 한친게 중국 로쇼 메고 쓰여봐. 퍼부냠교 채우시기. 제장부 부치마기 랑기르샤. 녀래대 보고 보면 꼬여 맵자.
2: 보 따랑 주저 잡다.
4: 깨물지 마.
2: 어지 주저가 인도 누가 이네랑 가면 맵에 써도 오만 가면 맵에
4: 말지 빨라. 기랑 저 교당진 기소고 치모지 배
2: 뒤인 거 좀
4: 쟤너 삐지네 조배 땜지 얘기나 기랑 민의 민도 장샤 말어 보
2: 싱윙 그 차가 근데 진바 차샤니 아메랑라 중부지 깨불래 하고 여르베 포 깨보 포스야디 차샤되보다 체지샤제 승수토부래 이내랑 승수아 생다 치슈다 지슈 자 치슈디 나지 디랑게 능미 남지 칸이스나 디지슴레 수엽지리 지슨 스무 유메디 갸마갸야 여르베
1: 미딘조 옹이찰 카리네 흡도기기
2: 아자 장고 엄마가 준다 삼모 디에요리 혼주 포토 말다 니온다 장고

0: 조드! 당신이 요만해! 장가제소!
1: 나... 나... 나 어윤시에는 쌉다딩의 쌤이
0: 어찌빌러!
2: 교치! 교치!
3: 你的手，你的手，
1: 교수교，얘랑 가고 싶어 우리 교수교제.
0: 나게 한국어 다 뚜두마비다.

0: 마니 니랑 탕게가 용비 마니 니랑 탕게가 용비 거기 같이 해
1: 티린 다제 예수 톰네제 마깁 십지 치기 하세 개 제육이 말 봐
0: 가린 예수
1: 시나기 탄도 차와큐는 맞아자 쇼킹네 메즈지 보고 허야 맵차지 얼른 감자 마치야 니 디미네가 친구

0: 쭈보그래. 예리.
1: 띵어 니게 밀렁아지 청신에 롱비. 디 청주 뻥이이.
0: 수초르베. 어. 어. 지네. 네 아지 수교 타로 체는 삼주. 니네 나주 김자데 시네 김장 잡스 차바. 봉주르 로디 없지. 네 소소 봄 중중는 시 잡부 체죠.
1: 부고 야호 딘제. 네 소용 야호 시 지기.
0: 봉주르

0: 다인 신의 김사 차상고 쉬움지. 장 앞서도 와.
1: 기니 나리 부니 여지. 갈래 여주. 디데 쳬옹 마지. 파키 규다.
0: 디데 쳬는 신의 지부 옆 춘거지. 장게 디게 말레미나. 아니 한신가 니게 저지 제발 나타 전부 등가 되는 놈도 와. 对，对，汉青的，让了吃肉去呗，谁说的？让吃不吃了，弄出小牛肉咋？老子先去看个头蛋白来，给我切一下。但今晚呢，让娘叔叔你，警察先给你敲嘛是。
1: 呀，姐啊，
0: 听这么说的，搁不得端姐，娘注定是打卡车，那岁的不就错开去了上去？那岁的不，姐安生，
1: 旁边明了安生是得意，自己安生，钱呢不会明也打不打？喂，哦。
2: 不过，去俺明大差呗。阿家那个银珠几个忘记买到这么穷，卡过许多。咱来，卡拉斯卡去。多
0: 明多，去哪说去？
2: 陈水的那了银珠街东那只要的，日日在打最起个电呢，啥过去卡拉斯龙云我买的。
1: 杨梅呢？你银中个菜过，让给爹娘你去当的。
0: 没过。
1: 军当这边一个员工有了人力寸土不？很多侦查官明白，看过来。你让打到些。
0: 没过去。民宿单呢，不会点这吃的。军部给阿家其他人家吃不多。
1: 我东看呢，不会明天给去，透过人家事的。对的，你去打鱼，可这多。 长俊廷、白俊义跟伢俊廷是啊，弟弟，时间天难拖，谈不腻了，电话拖。
0: 阿姐啦，银珠学我的眼袋给拆不着不？

0: 더더 겸세요.
1: 세 거장라. 니케라 니수 탁주 나가 송 슈비.
0: 다 탁주 토송.
1: 나스네 학원은 토가 가보 폐모 슈네 용유.
0: 가보 화도. 비통도 토간 가브지베.
1: 지랄 매균 범죄가.
0: 마 대원 같이 내면 제도게. 제스 레차교.
1: 고로도 봐 배내 통도 날게 살아.
0: 소셰유.
1: 지랄로 쇼유.
0: 뭔지 마도 내디 갑스 쇼. 고. 로저.
2: 어세암라. 지랄 게 능담에 승구도고.
0: 아. 알레. 상 어게 리드는. 먹다 봐 오냠산 킹킹 쳐 마시베.
2: 니 농촌 원래 뭐 쉬매. 콘서 뱀 속으리스기.
0: 셰스르. 보고 야오면 아멘 농치지. 니 보고. 남다사 파마마도 뱀 주 마시. 신다 뱀 주야. 기타 취입시.
3: 재능 아니다세 또 교르베.
0: 상자실에 년이베.
2: 这个是阿姆拉当我那老来下阿姆拉我们说你一天让你切好些事就是咱给孩子拿一面还糊涂的俺爹爹这些就没用心写书院的拉不下笔马上然后弄出的没几个去了卡地家的特别天了能出现的
0: 탑세텔은 능주셔규요 마시.
2: 쟤는 탑세 양타부 가르래라.
0: 별적지. 어, 장바바 몰라. 니차 카망세라 차샤.
2: 다치 차스.
4: 누구들?

0: 키랑 살라 사무대유 창거시 견다
1: 창거 용마시 칸다든 저랑 샤야이
0: 나 램페스 말이 네 발라가 켐비나 나 레라보 셔 말어 봐
1: 침부티 제 차자 랑 파미니게 니뉴 유에
0: 안나라 키랑게 디르모야 가리나
1: 무이든조 피치 컨제스 당 위에 랑 샤야 툴리샤 심르쇼 아 Denzo ran kangbuda mochu nyoya me ran chigelo lobjung chiga choya gi kugam nyoya yi
0: anala tochena
1: chenda rang ge sheji khaju yi ne tiji ge ngolo yin bu yi ji yube
0: yi ji me mi ri ge ji so dyul pe ge dang gu yuna xi xia su lin xia de ri
1: xi xia zi du ma xia de chuo la qi xue de ji
0: wone la
1: qian de se de ge wone shi ba jun bo rang ge pa me ni la sam lu dong da ka qi ne
0: 弄我了是吧？你心思，
1: 创新的历史呢？老君豁大气了，而你定做让下去，马别想。

0: 我们不把这个玉米写开过的。
1: 야, 아무러 친구 남자 견우 키우지.
2: 아무러.
3: 아무러, 미스 저와 교인 매봐, 나의 교회 도봐. 마세 교회 직구 증거이.
1: 띵아 이치유. 미스 등기 등기, 도루 친예디. 땡땡 매스 야우시키에시.
0: 뒤주도 제재 정지. 정수리 인바 차샤니. 뒤주 가치지에 촐라마 담지에. 로좀 후다시 후다.
3: 응.

0: 이네 야 소프트 되직 쓴다.
1: 뭐지 나 저의 흥거디. 진짜.
2: 야 자가 기사.
3: 자들레 돌돌 주게.
2: 자가 디스 스키와 개요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리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줍스 존에 영중의 맨스리. 제장 자리에 견 지민도라.
4: 자나고 야구치 체위.
2: 苏苏这孟牛的爹姐韩立芳陪去当的这个人都是些干么就长些婆婆当苏苏这孟牛呢就是地里人自己婆婆当俺的出血当呢出血也不是灵给这样我是恰恰都是也出口下了你让了陪去当呀的韩立芳给吞下三个的人的去了呀你没我了呀慢慢洗洗的南部了呀南部半部也不是有的韩立芳的我那也要多韩立芳跟踪点给
5: 阿玛拉的班的名字也不是那若难。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芳从康。公司康林苏，每周三百五韩立芳从康。林光下南体给科布洛车开去韩立芳从康。
6: 我啥不的，我呢，现在面这个半夜也不多啊，你就这样不行多，养过，呀。
7: 就这点呢，要得不？连我爹当初还哄我的，花不钱不送账，刚把那几个糖，刚别说到证明哪做官，很巧不多啊。

0: 담벼다 샤티엘로 구조다 요 말이. 십자 가셔 그래. 나 주소 저 경계 주제 대니 뒤서 대야 잡으러. 콘저 슝이 주다 대야 잡지리.
1: 신소. 신소. 창고시나 슝이 지나데 레라우 요 말이. 뒤수 망고 고그다.
0: 고조숙챔부터이샤.
1: 인지, 프랑스, 자네, 이탈리, 자비, 수레. 투도 차브랑이. 펑주르 야스긴다.
0: 차가지란 게 벨레셰식 매봐. 다 차고 말이. 니들 접수스 계기.
1: 심딩 그게 제기. 对美国退役部电给起来了，退役先不点要紧。冯主任，让给罗蒙古的个杀鸡通缉起来的，他通缉通缉起来一下，中国陆续美国也收拾了的，我你所在用队给他们去了吧。
0: 让我呢，给些忙了。

0: 아샬라. 네 계랑 강한 능시. 제스 콘서 제비. 계랑게. 나를 안게 체제 심주다. 퇴길 덤지 심어줘 가리이너.
1: 나도 비지기 접시. 갑조 세븐민도. 퇴길 덤지제는 인거 채워래. 사제 덤지제는 덤보래.
0: 계랑 소다 채너. 체가 채. 체가 욕샤오르베.
1: 다 그래. 랑아무 능시. 닌다르 수리일 심주 채워면도. 사제 덤지 채워라. 순한 죽여 와마리.
0: 아샬라. 키랑게 냐 암라 로스망스 꼿러나.
1: 랑아메 로망궁 아키세무중.

0: 야, 마담씨 같이 가.
1: 어, 니 가르사, 상하이, 비진, 광저우니 샤오샨라 다야기 메워창마 쇼베 첨질라 카초제단 용과 아유. 아, 지혜부디니, 그 좀 좀 마시라.
0: 아자, 부기께서 나오면 마시라. 부, 상감 야구장도 와. 이내 디나가 시지텐소 베준구 퇴니래 뭐지리.
1: 어, 베준구 퇴니. 쟤노 구두구두구두스야디 베준구 퇴니 마저버. 키랑게 지마가 메워게 구두구두 승마제 승구두고.
0: 대수쇼다. 포, 다당 안주 메고게 격제 지는 것들이 격투고 말이. 지망 안주 록쇼 메고게 추수리르나 지를 숨겨 연지 교배급라. 자랑 팔라 동부 촌이 내초 말이. 재산급 뒤두고 메고게 깨든지 촌이 격고 말이.
1: 친구기 메고라. 콜로이 요 맞다. 라, 안나 컨저스 도우래. 컴링 지디지. 금린자给必须内陆了定个月时强你打强你车乱你打乱你车
0: 不不能行

0: 어레 고다. 펑스코. 먼저락 제시시티게 가 봐요.
1: 장게 카시산 용두게.
2: 너니 박진도 주지지. 마셔서.
0: 로지나 얘가 담에 요마시. 펑스코. 비리디게 천재 심주민의 차다 무슨이 좁다.

0: Gila, kita nggak sih sini sudah.
1: Nye me zi de, mi le nye ge nyume, dung gu ge nyume la, jang lam ne ka shu nyume. Yi ne, nye feng shi gao le rong bu che che, me guo de, me shuo si la, nye zui la shi. Ding an ka luo ning bu jing wen ne xie na, me zi jing nong zhu shi.
0: Ge la, nong zhu shu nyume bu su yo zhe. 昨天没我打你个什么那个女兄弟跟着没我打你的钱币呢是让给钱有时给了退休人故女兄弃产品给什么的差些头文的你应该说破子你不需不及给了给人给人给住吐不及给风是好吞大的找有马戏
1: 디리네소 우슈츠도바 루드진차라이 허지 게스트게 통제대 하도아 교스케라 슬럽다 니에세바뉴아 지 니 솜
2: 우슈츠도바 감사합니다
3: 진다라 화괴 진부디 슬비인베
4: 어지유
5: 어지유
6: 진다 니엔 아존아 박수 띵이 아존다
5: 아자, 야 파괴 수 띵이 년이인베
6: 라오야 깨비 야구 매바 다과 뉴쥬 마드베 아
5: 아자랑의 뇽스니에는 박수 띵이 블랙 거지
6: 하지
5: 하지, 거장라 샤세가 패베
0: 어 디딘 차와 상고 유자 채워 차 하시 쏘고 삼치
5: 하지, 차와 상 가래
0: 장그 구진 아 우슈 쳐도바 교수가 미지게 기조 막고 시치고기.
5: 오지. 나 이놈 원내 차와 삼고지. 제다라. 나 조커 장라를 샤게 한번 가도 보죠. 니지 제고.
6: 이거 저 왕게리. 니 쉬쉬면다. 란 락다이 제싱민도. 샤제니 화레. 뜨다. 찬란. 진마 제오지. 혼자 나 준보. 진마 사야 가고 열다.
5: 자자 다 마셔다. 마셔다.
6: 니 쉬봐 가도 아. 니 놈에. 혼자 나 준보. 진마 사야 가고 열지. 뭐네 이 놈에다.
5: 준보 신자 열지. 신우 신이 제 제대로. 아, 씨. 可站了，可站了，下。
6: 小美，
5: 来，我这。你别急，你呢？阿姐，阿姐让给看忙了啊。俺下追的。阿姐让给看的，下家门看了，也就啊。

0: 암라.
1: 아지. 하마세지 갈지가 아. 또 중에.
0: 마리. 나 키랑가 쇠베 클라스한테 싫어하죠. 날 랩다가 클라가 좀 가자. 나 레카디 친토 모습.
1: 아마 야고 스타츠다. 마상 심지 전치.
2: 준보. 준보 너 용배.
0: 안나라.
2: 뜨다다. 저와 근데 스케 봐. 심지 감지야.
3: 보.
0: 빨라.
3: 나르치. 수고를자. 당신 해 보셔도 와. 다 된지 주부 얘기 포주께서 자자.
2: 아지. 보고 진주님들 된지 가서 주부지. 그래서 되다. 보고 여제 직 되다. 보고 가주 양민도. 갈래 가주 겸민도 아.
0: 락바샤로 김다가 무기 되나. 무이니 무 사야 매 봐. 신라소소바도면 수직의 섭취 도시신의 요마리
3: 제제도 야구시에서 라과샤르기는 통계청부유배 따리 다리 로용야디 투교라수시도 유사 디치도봐
0: 예?
2: 아지 다디에 라마디다 키즈야규 니에체도아진 요가친구 육샤나 니에친구 니에뷰가부치야기 증만 요가친구
3: 왜? 시에바스키라
2: 어어
3: 아라시보 당구디 아무라 우슈 최도바 교바 댐지 슈구인다
1: 용마지 당구디 네포 로연바 댐지 슈구지
3: 시보 니보디 교두 전달이 시야고 삼초
1: 딘제 화 용구지 네포 로레비 자시베 튼지 안 당구디지
2: 당구 자시베 튼다 인다 인다 인다
1: 준보 야 랑게 가부시야게
0: 아무라 도체나
1: 망스서 망스서
0: 키랑게 도주라스나야 골드 쏜다 난수피게 카리네 시행해도
1: 장대다 Rangbalage, Transil Chine, Lopjunche, Machip Chi Sumde, Tasamchi Tudwa. Rangbala, Toga Zacha Danetta. Hota Mikia Ringlani, Hang Sayas Yorta.
3: I can see Lopjun Job to get. Toga Chiwa Mendo. Tugu Lasu Chedi, Nunji Zamchi. Dima Se, Gyorta.
0: Karina.
3: Loju Sung Singe. Nanzu Gigabla, Shinde Minamadambe, Nizu Sergin Habji. Nangam Jalangila, Gigab Tibet, Nam Jalanguri.
2: 哈瓜都路顶小兵俺们这能过的，就叫让点点轮过去，再扎手。巴拉，阿姆拉，恩尼拉，你去哪做看见伊？Let's。嗯。嗯。韩青，让给土狗当下的。 我们这几天是个多，军伯了，退休时代要买些，钱赚啊，省点能给。也免呐，军伯年功虚节，家中也会吃酒，一再当不得个乱酒壶些。光拿不得茶话酒吧，光不酒人我听着可怕虚脱些。干家老三让你明白。
0: 我对不对？<笑>

0: 아자 장교 보고 있어도 이번 년 신규요 이내 텐보공의 수교는 사람 파샤 년 미든 식마리 강인에서는 텐도 가가 수업이는 팀장이 잡으러 봐 년 신규요 내주 근처에서 돈에 안수 년 이제 와 제토고 말이 남양 팀장식 미리
1: 지지지 년 당장 생피 等着 상모 보고 있어도 마시베 다디 탑시 매베 탑시지 지만에 네 디과 셰미요 용두게 아
2: 아자라 터제나
1: 터제나 스카스리 셈넬 법제 님도 떠서 가죠 아는 가라 니 추든 샤다 케요 마르다
2: 쳔은 가죠 니네 땡기 쳬도 부고 당황디 능시다 디외 케베 인자 신다게 티주 제초 미요 시와랑아 저 탄데 시디 네버 대체 제 체제 담주 근치 테서서 치고블레 튠줄로 뇌베 기지 쉐 미쳐라 튠줄로 뇌베 차와 비 미쳐
1: 응아 디
0: 장게 딘데 수자네 잡아
2: 예 탄도 차바가 네 제비 기지 데 금자시라 두 삼주
0: 디스 디스 땅은 주신 복 저다데 삼당도 신이도 선주 가르게 아
2: 마 삼주 윤 장게 가죽래 장난가 파게다 장게 삼도
1: 지 찬라게 셰타그지 바바스 니디 기게 야레 럭그지
2: 당장시 키나가 여기서 다 손수
1: 뒤에 셰메 이지 좀 지켜봐 체스터 페어드게 손부지
0: 뒤에 덮쳐서 이게 지야 덕세 좀아 상면 내 꼴로 요구해
1: 당장시
0: 포 진보
3: 노
0: 마트에서다
4: This is how much I translated to serve a Yoshida Jungshi.

0: 오늘 거 말이. 동도로비나 나파 친제 총가 수초가.
1: 당파 로제 슈레 쳐우리라 레베 주우리 취마다는 과 용우리.
2: 디게 바라가 장 제베 제시리. 동도 친가 장로 갸중 퇴즈리 우미 수샤. 야.
0: 용아. 지리니 친화 롭친기 롭튜다도 키제 뽀기기셔 로용기.
2: 용아.
1: 다큐 뭐제 구마시.
2: 바라게 장게가 용면사.
0: 안 나와 쇼아.

0: 근데 제제. 지. 민우 통야민도. 아자 유라. 수익에 쓰이 중에. 아, 지 토마 추. 어디 다랑 가본 내 거래나라 제라랭가 용두. 김제디게 대샤샤.
1: 点点啊, 就 김제 고세 미자든 주지. 당고 제는 카갈. 수계가 용부지. 김제 딘주. 큰일라 요마시.
0: 당시 미야가 심사 그 뒤에 내게 와주마시.

0: 로그룹 숙제 지출다 고향 숙제 바로 처부시라 처음부터 세상 연기야 직접 적어보게
1: 내 속을 차
2: 저거 고향 두개
0: 동리야 장가지 가용봐
3: 동리야 SD 공세 중고 아재 콘서트 시동 체배 매화랑 세기 꿀십신 예지 쇼를 팀을 내게 채사 다섯 채가 요구했다
2: 나 그래서 쇼 마시베
0: 쇼도 쇼 조선 클베가는 쇼이다
2: 쟤는 아 디리랑 나 칼라사가 요구이
0: 난다 요말에 더비안 아자 유라 로페스 시모토 장난의 칼라사가 쇼스 럼 뉴미도 와
2: 칼라 개친 不 마시 나 장가 不过 짓다 구이
4: 아자 유라 다 쟤 디리 요마시바
2: 지
4: 님도 사드
2: 매매 나 탑상 날 쓰기
0: 야
2: 지
4: 南京米，赵四喜个，你们多啥好事？哦，
2: 对，你关注有什么？关注有啥？你们多啥好事？俺最初不，今早的抢头一百从哪去挣啊？这边，饺子，你们都去的？前两年，拉不是住个去？今早今早的抢不来，很轻，让给俺去猜到农民都。哈哈哈！听这话说的，冬妮啊，怎么抢完的？忙死啊！
0: 你答应答。
2: 中国杨氏桥啊，这是有的。这是有的，他去。呀，你说的。俊伯给江浙也有点点有本事，没有来办事。今晚起来还是经济云呐，说说把我弄醒，老兄没话说呢。俊伯给他们家的，新华路边给这孙老郑文刚起来的。啊，来。
5: 한군, 기랑 씨에봐.
4: 공무수.
5: 어제 아자 유라.
4: 아,
5: 마쇼다 갔는 유.
4: 어제
5: 피다. 마쇼다 치.
0: 최소다.
5: 준보 칠레 뒤장나 간야도 스체그시.
6: 아자 동이야. 你 k 랑 r 숨도 g 숨 s
5: 어 m 是 n 你 k 个 lop chinky g i g a n t i m 你 a 香港 i 连续 l 这七个月 i 光给 a 呀 a 谈到中国土 o 给我 come lop sena, tando sum chichi tin l 都 k we yuver ja, do the tang de jang,
7: chatan
0: sabi rigdi, lop we meva ja, j u m
6: 아자 동이야, 기란 거 두고 나봐 토채나. 기란 거 숨디게 네발라다 은라게 나스네 럽나지.
5: 허씨, 랑 전부 딘제. 지마 랑 그 바바 능신 댄댄 표도 충분히 차기하시.
4: 준보, 두미도.

0: 한쿤 기라니엘 니스교가티
1: 한진진제 님은 카시에치 친스디 구규투규미도
0: 다페지 로페조 메조
1: 부대 뛰다 님은 칸칼라세무소
0: 디춘보게 까부치야게 증마로베 토부이 서두게 시다

0: 한 친구 봐 친수
1: 내가 친수 네 좀 볼 하나씩 해가 친
0: 좀 맞지 아자 유라가 깨가 주디 고칭미 두사 광다 녀사 깨가 친구 란준턴 랍자 깨가 유
2: 어어 준턴 랍자 줘
3: 주자 토야 민도
2: 준보

0: 다부 쳔부차제 가리이네 하쿠기 티샤 딱방아 란데 마녜야 가리나 스케지 튀기
1: 뭐라러 바베우드 치자제 니 야구미 도슬러 머리 차라 롤레샤 도시 야큐는 미도
0: 부구만 이자 밤수인의 도시 야구 용마셔 봐
1: 야메노 란레그메드 모란다 진주미드라시에 샘수시다노
0: 샘수 약시디 마가 참아쉽지에 가갈시아야들이
1: 하고서

0: 미수 뉴트림의 월대배지 용서가도
1: 고정나네 추주리래 질리니기 교배 응기도 통두 마시라면기 이내 눈슈리의 챔부도
0: 눈슈위원의 신의 구슈리르바

0: ठीक से से तुझ से ये बुना ये सच हो
1: बस
2: वे चेन खाई तंदो चिरी खाई से न्यू बो खाव यो जुबा
1: यों यों आ दुदु मनी ले चिरी क्या चीज का यों सबे
0: ओ चेन खाई
2: जे गे जी
0: 人家满年的用途的
1: 마시 키란스 디손크에게 나도 지린유야리에 주도지고하시베
0: 아세 니의 치계기 직체 디수스리유 니엘 만년의용도베 아 마시시에는 소진에 캄보니슈사장에 부르사 이내 계속 직체 용유에사 죽단지래 겹통마레스기 그럼두두 고시그레스게 부르
1: 난주 직체에게 세트상마 단수여사합시 유야 구대여다 직제되게 루슈 메공원에 세나 계침시라시 계시된주뇨토비나 한칭이 세브능신 계급기 소스르다 상사바 문일 탐고도요 마산주에
2: 다르지 전카이 파메 문인상 부분야로 차요네지 화도가 말미나 쳐디 근저스 대요이나 삼대유
0: 메시체나 니 아주 고소 정신에 수수고 삼주 다 강배 말하나 센타르샤
1: 예 山科站才有马是呗?
0: 科站选不起是吧?
2: 跟对对干不掉把结人嘛是得了其实是对的谢莫多那三十不是多给让学的得了俺忙错钱两个全面不用做嘛谁能用的呗啊自己看过怀孕啊自己看过怀孕啊自己看过怀孕啊自己看过怀孕啊自己看过怀孕啊自己看过怀孕啊自己看过怀孕啊自己看过怀孕啊自己看过怀孕啊自己看过怀孕啊自己看过怀孕啊自己看过怀孕啊自己看过怀孕啊自己看过怀孕啊自己看过怀孕啊自己看过怀孕啊自己看过怀孕啊自己看过怀孕啊自己看过怀孕啊自己看过怀孕啊自己看过怀孕啊自己看过怀孕啊自己看过怀孕啊自己看过怀孕啊自己看过怀孕啊自己看过怀孕啊自己看过怀孕啊自己看过怀孕啊自己看过怀孕啊自己看过怀孕啊自己看过怀孕啊自己看过
3: 요 말이 쓰가스래.
1: 직접 지모 준비 권해디 분실각에 고사체없이 지금하다. 대고 세는 원칙이.
3: 아지 랑 접종 제단데 가 토도 켜는 미도. 따와지마 예윤신예리. 나 한국 대외 러 말이.
1: 마사는 마사없이. 부견보다 주문이 차스깊지 침없이. 부총어디 미화장 아치지 니 하나 대고 없다. 강부디 갸챔부도 은이 되는 낭다 요 마사.
3: 가리 낭다 미도. 你让谁的姚怀明主要是看过我有了先把他看看清的
1: 何子韩琴
4: 老姚第二
1: 啊子看不过去给别人接触对面用这些个有事
3: 你要对面生给你我每次就让你们都看不过多的那点名生给我去
1: 上帝
4: 阿子你领你自己你先能用度给他的看不过去给对老姚的干部退化咋样嘛的一年才经济给老姚的偏多多两个钱呢？落实之前呢，刚没退把这个。
3: 到我今嘛，给你训练的，落实等个没吧？
4: 一年看我退三百多，给不凑个嘛的吧？养家的也出钱了。顶俺大厂长来给钱不？现在明了，假设我都个年龄，他出钱个特便宜。
1: 对，压着，压着，压着。
3: 啊，对，大哥还是民国的。
1: 民国这个就是民国这个看起来
3: 让个多得进对的就是民国的我的汉琪怎么是啊你要让天津一个签名
1: 何子上那边那出租是不
3: 是我看不买了咱这个才叫签名
1: 你要让谁有让公布的这事
4: 你的团结起来养了你的错给的原来鱼都没被那顿起来下
0: 人家安他不得过分钱的做人特别安静你当这些个药米让四岁进得的每岁有钱的退岁越多啊你三么去不见看这个啊那什么都不多啊
5: 黄九日何战学们你们还是钱不得了给这要些钱行不得
0: 要些钱么什么
5: 我能得了人家我忙做一生你吧
0: 你连我每次忙做钱的用不忙着吧他的年胡大别大钱俺子客栈也不钱通的生给别的选不钱点了解码看怪了是吗对让我站在俺屋去的
6: 认识
5: 还是谢子瑜
0: 你家还请我天天一个成年忙三度俺三家有点你也成年的
5: 还是过天天钱多
0: 这些俺这些也比同住些的伙食，从来没出拉单不打，感觉别生前水军什么拉住的事的。早了的从来，老九站看些独团子，捏了草瓦的顶那团结钱能上下，钱上，可着了。既然怕老偏见，喊清了送是哪的？
5: 老在天喊清的，也喊明哪的？
0: 唉。上不得脚啊嘛，当然永远不多。我也可对了，天顿一个芒果鸡，不哪里敢想死的。哎，对不对？蓝色天的，头大就我芒果。

0: 야 미김비 너 홍디 보 미부다 너 홍가 봐 너 취약스 된 봐 고나 고유코 로칭이도 로스틱진 제모도 봐 소기 야 메니 취퇴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 루니 계급기 치와라 기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갑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셉슈 유비 셉슈 뷰치라 겐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투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부람 포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총캉
2: 푼종 로기파주 총다 로듄코르게 딤제탕 로기파주 라스룸딩잠기 총캉 짐바르고이체베 제고 진드듄베 체듄닝 섭게앙 베주인라 제고링 총캉도 펩지 뷰레기 착다 비규탕 切丁人的在国托罗吉帕主政策吧查经写不能不生住了从刚都骗内在国的修救营罗吉帕主得罪他们他太地兄起别了他们了人工马血国家当国主国国来这么个他东家切解决吧那么了托起林别书切牛战国的一个国主国国营的将为牛主不能切罗吉帕主比例的多别起国主营切国推罪真的准备切丁人的真的准备切书记帕人三内他是创建林国的努力
1: 总结不如刚给努不归卡住他是龙井长给罗杰帕住从刚这都卡巴了列国给国际处处进出处处进相比增益昂大些年罗杰帕住邱印从刚都配巴了各诉修尔退给一样你们操啊起阿公和龙当月长修修罗杰帕住你过去快递四图三天那么些给开去了明年岁月了你过去努不养钱不点月别 阿公堂你空可对群养参不语日节吧军电冲过所期对群养参不语台湾你过堂龙过七九阳过土不啦苏泊群起苏切列不行温土被马切我东阳干不行温土七六主队我给爬车你过七块当不能堂空气空不清去天里同面改新营啦修明孙秀感应
3: 昆明昆布汤不提下主要空得来浪车文档热得出昆明昆布神神自动给干草了秋年穷丢了苏瓦许泰迪熊七别他们三百年七别刚不擦龙用为企图行就汤三百七百银别七别更日擦龙给开就汤对年去过前月这当也不明白有上企图
1: 泰迪兄七别他们天里阳性西沃汤他们天顶秀七位恐怖局对地形级别从南西用意出不错恐怖部队汤从亚界为个钢板超用意地脚切图贴住他们着银别他们着给他给几百新车米泰迪兄去那么给七不用出借七别推进了七不错推进这个用我汤地汤昂擦龙用为面对秀
2: 他们恰起了国家堂国主国国营了国家看能给起他们恰起女呢恰起不给银我给怕追国了他们的日国堂养育刚堂了命令去过切不行银他们地图了日国给女不点预备三月点不了之内这点国土了百姓点西切为恐怕云人不一样各来可个没体外他们为了切就堂天对国土的女不点预备大姐切的 听爱人讲呢，请你来国家级国主国家一面谈，他的请你来国人阿级国主国家来转一个。群众罗杰帕主，
1: 你们操啊起，阿公和龙单位常修修罗杰帕主，你过去快递司徒，三天那么些给开去了明年三月了，你过去你不养。

속차기 뱀로니 레디오 탄가 초기 초규로 심세도 부 인투 속차 순부로 이완 틴다 초금이 미소 신도 노웨 둠차디리기 미 초동기 카 인수 덴고로 판매 겹되지 믹스 녜마 타도 남친 사르법 용비 저도 적균 다웨 레디오 탄가르츠 뱀르 기토 판도 촌주 체지 콘즈 슈탕 뎀베 초도디 뱀르나 중니 낭자타 르샤 뎀니 세수 딘기유 레디오 탄가르 르센키 케준 좀베 왕키 콘조르 중캄디 장자 켄키 민티 토보지 Radio Tangarni, Zhang Yeti, Zachi Nguri Chesikta, Zamni Rungju Sungjum Nandi Tobe, Dongla Niwe Nguri Gi, Minshun Tu Tsube, Teda Zhongge Rinpa Nibe, Sungjum Sokja Khonsu Doyu. Radio Tangarki, Pemro Chudo Gep Chakbe, Dermu Chinu, Xian Tu Songyoba Masi, Chepsi, Dermu Wadu, Xiaden Tubu Pijur Chungyoba, 대상의수 대자 대표 봉조탕 충딩왕 교대 세출규 답대유 제대 당가르키 고울지차를 처부 매발 딜레덕대 징바라 부총토부식 예배 대니 미리기 세출급수 동캡 컴바탕 자와 르부 처부 접하면서의 진유대유 Kawa Pabji, Radio Tangar Chonam, Chakdipsu, Robdue Che Dunya. Gunshun Rinmun Nangla, Dosi Tebe Sokja Ki Pemru Tani, Konzoi Simse Su Kuru Sibye Ri. Chakto Tang, Si Jengzhe Yinbe, Bundo Gyawwe. Radio Tangar Dini, Ngarwe Togan Yutu, Zhongyeri Gingyam Tangje, Chotupjiri Yinsi. 군티니웨 콘즈 류라 쳬바나 쇼송 링웨 장자켄티 니에 쳬초수 쇼규루 몸킨 푸르요 청룽 우르당신 제투 사도도 콘즈 딩고르 야신비 팀나 살라세

성수 제외 사두 교육 가사 강토 깨티 대도네 찬용 서버 토제 미 시동 앞자하 신비 첨사 공마 예급 준비 정중 송교 교육이 서시 교육 강가를 흡루낭 법용

다자 여성기 유성 더비 냠가위 담렌 전정 된다 통주 메루 대다 군카웨 겁니 기참체티 상류치가 알레 망웨 유부비니 소차남나 세리 대외 망와 코든치기로 저지 제바탕 총 롱부 우르투 당시 캬베 담비 세시 체모루 깡기순이 추식 통주 옆타 깡니 송종규 난키 캔덴 속자기 제시 임바타 대 통화 잠기 제미시 깡기 고치라 남아 중마타 부통라 경보여 대신 암조 중을 랑유라 본도 목싱이 와시유 깡라탕 류매 대신 개바타 암조 낭로 칸에 제모 참마 까르프 임바타 더동 개슌토 뿌리 참으시 여바테니 남의 파도 신여바타 남의 띵 뿐촘 나본자 여부시 개속라시부 중범바타 봉불리 좀 빠져 되어봐요 라베 낭외수 샤지 구리 입식 여부타 개미가 중 충신 토와타 봉부 생 경부식라 문신 제척배 제입 캐주 침부 대유

디칼 제 루주 체외 심세 최투기 아타슈나니 지규 리시 인라 소자 춘춘 디리니 제 체가외 카세시기 대외엔 로바처로 따두 지구 디리기 고나 괴베 뇽다 수디요 디아디 제란 로바처 거구 첨부 제지 제리 캐주딘의 좀비 로바 최장 코 펜바 첸시라 지기요 심탄 심바 튠비 추탄 야메즈와 셰바디니 남균 추지 숙지기 로가라 뛰어버신 임무 원장 테니 안전 지 지동토 배추 최장 미상바 예네 통미시 제이 가마제지 책 항보는 유어동 미시라 남이 안 냠도 쪽바니 건제 소뒤기 금시당 자와 계시 믹스에 기내주 말아치 사자식을 땡차 초와 깨와리 지르단 내부 제 미시 계주 믹스엔 땡바식니 제라 예제 뉴바 첨부 땡베 동리식 여바티 我们先去动力冲冲铁档门召完他呢孤大中怎么样恶心他从查找卡这个这一动力呢这点了孙娜给我打图难为干哪千不点写去这一动力铁档的恩巴尼 건재 소두 크루우탕 인제와 탐섭유 제니 서버토제 미니에도네 나동 파티 사두 크루 손에 지기 예배 카세 하장 끈부유 피규어 투유 정부 체바규 제인 그 축자 존도 응세 퇴부 총유티 제왕 나루웨 정워타 게류탕 저도 나루웨 차와 마게 나루웨 갸치와탕 샤네 돕진 추바체 대다 상마 나루엘이 뱅고니 속찬진 지토이 마시 제디엔 모도 중차문용 바시 유나야 코츠여부 유바시 와뮤지키 속자 유도 쪽트니 제인 구류 톱트니 샤사교 참쉐디 임바마세 我当前不如下年忙不越北所以就去了东头

지주 디시부께네 나와숨양 송매베 파마니니 나분의 치루 세쇠도 송시 지주 시부 김도 샤유부타 지주 시부장 동남도 点对没吧 며세 되버리도 관제 치료 긴직 된라 차난 킹신유 지주 중중기 창탕 미링회사 게타 자단키 노베 야르킨 독사디네 유진 창극 고가르 다둔디야 큐당 큐체네 좋은 제베 텐지주기 촉시를 도선 첨부치기유 타자 권주 뜻십탕 랜드 제베 롭존 투참 임베 냠뉴멘 당사

退休。 토강지노유제팀자그네 레보만장젠키 체리식 자습도 판주총우 제진 응세 퇴보유 민난 차로와테니 본도 신도 자외 자체 차르부식리 테레 종일 랑베 세조탕 미수 마르보 테르모모무 니베강 본도 남바르 차위 류부식 덴디 자티니 세르모지 세트윈 싱진 간지 뷰리랑 요크위니 세르모 초두 김시 테리 세르모 푸리기 차분이 차그 차바퍼버시 용수 렘바 강시 강바 추유베 류용 차그 차르베 마르싱이 추루바 따르토 낭시 明显了，差着些样式。

정근이 키리기 속자 임바타 대키리 속자 숨주 서주 최연에 소본 치슈기 제기 정기시 인두 정거 임바니 배 송종 속자기 최소 주유 안수의 균도 랭웨 정근이 지르단투 정기 겨울라 코와타 정기 동중 링웨 칼 낮은 모두 퇴시 암조 종의 랑유바체 텐주 진노시 암조 상라 치원 노웨 칼 시가 좁지 유주 첨부 예배 세팅 펑림기 제모르네베 속자식지

정기 부토부 유튜 저제 마슈수 레고 워크시스도 10주 예매기 저마의 체파르 쇠토 대뚱주 투르 제수 총외 나의 속자리시 인베 차니 정기니 피규르 리두 체 투부 총외 속자리시 레지 셰초 참투 투는 수연투 체베 정충 감기 추니디 정기 르디니 강리 응은투 정기 내버티 깨캄 토념라 송교 제발 튜닝 개진 대유 태양 세팅기 루지 개진시 인배 차네 개드 정기인 고타 말 숙침부 차나 깨캄 토념 요시로의 내수 퇴행이 간세디 나올 서시 디루 토강기 정기 초 지가락까지 초화를 요시유 대니 미남기 쿠리오라 송교 제발타 카테드 변내미 진나 림키 마르치 용웨 직체나 하와 보유기 넘시시 축르니 대다로 토간 유토 정기 켄조테 키르갸앙 세 최신비 겹수식 코나르류

근투수 역추 장부의 정고로 캬바 템니 다르차유 강법지기 시류신진 간지 부리랑 용구 시류종 딩이 럽가르 탄장기 지도지기 개유

0: Lorin dawa chukchi bar. Cheng yun tangbo ti cungyong bor denggab. Digi chui zi le guru wadu chan chuk yu. Dun tian ji mi sibe mi long li zi na mu tu ni yin wu zhong gu nu ju ji ba jin bu shu ju yi.
1: Nye cho ge du zi. Zavlin yang zin de pu be mun dun. Kato yang cha be ta se pu li di ra.
2: Ya mi kim be na kung tibu me pa ta. Na kung kak ba, na chu yang si dun ba. Go na, go yu kor. Lo ci ni du, lo ci jik jin jim ho to kwa so ki. Ya mi ni chu tun si, gyo bu ching pi tang do pe ta. 青皮糖给吞起青皮露泥结合起青蛙拉起鱼别亚面拿出去洗洗净净凝聚列住别面出的温度给冷却特别冷给过年面出的温度给沙瓦给脱不了面出给鱼人狼卡亚面过的汤那温拉普通面别汤的小军刚亚面吧亚面上头军通亚面年日汤铁外人心给亚面年了偏不鱼鱼人用了小小鱼别小小鱼别起了给连鱼卡巴昂茶
3: 五辈子自行去摘取出个天呢，开始过那趟修路，那个路穷塘不要开始，青皮塘那年面积从康，那个重点连通去，管不拦，那个路穷塘不要开始，青皮塘那年面积从康。五辈子自行去摘取出个天呢，开始过那趟修路，那个路穷塘不要开始，青皮塘那年面积从康。五辈子自行去摘取出个天呢，开始过那趟修路，那个路穷塘不要开始，青皮塘那年面积从康。那个路穷塘不要开始，青皮塘那年面积从康。五辈子自行去摘取出个天呢，开始过那趟修路，那个路穷塘不要开始，青皮塘那年面积从康。那个路穷塘不要开始，青皮塘那年面积从康。五辈子自行去摘取出个天呢，开始过那趟修路，那个路穷塘不要开始，青皮塘那年面积从康。那个路穷塘不要开始，青皮塘那年面积从康。五辈子自行去摘取出个天呢，开始过那趟修路 주 시구타 고수 구탕 자 징월 자 취추과 고 둔주 둔구탕 고수 고래 메괴진 년다 총간랑 원래 피겐기 권주주 신부 미바 쓰시기 우저 좋아탕 당경 지규인 고니라 기탄기 자 취개바탕 우저 다경 난괴치 우베즈 지신기 자 취개바탕 저송 디네칸라 피탕 로지카바 레고게 구치 추지 송아 직직게
4: 동고 쩌쩌 다르스나 강바 군마다가 상부 대부 유바 달래 막아봐 문나 마셔봐 닝고 대당 소외 견고 흥부디 그랑 토루 대부체 시나시
5: 나 뷰니에 있네 닝고 딱 견고 흥고디 뷰니에 야우 십지도 닝고 딱 견고 흥고디 견고 그 대당을 숨겨 토루도 봐
4: 홍고사부디 오늘 현대민족의 뿌리 약도가 이 주제 양식도 양고 야 주주디나 엿대고 영고 대당초에 홍고디 화부침부 송사 강반의 지그탕 강배서다 지민나조괴 괜찮고도가
6: 年年在当那部如果年在那根巴四处狼巴那就真的做给那根地不年在预防那当那位所去看了别当那想法当当时大众节前年给给过经过的预防那当那位所去看给监管当许诺诸葛苍马人当人民安娘民当错了人民陆之当习近平当成给给了第六个那万金 나와 대부분 매바다 나와 소개바 스타주랑바 주주냐바 소개 내주유지 유파 나다 나와 소주탕을 피다 나와 우주탕과 소개 나와 내주유지 유파 나다 나와 소주탕을 피다 유파 나와 소주탕기 나와 먹바탕 나와 장지진에 피라 딜류기 나와 시진 개용기 무지통다 인신 리밍아 루지당 시제 냠민제 낭초 나고다 나와 내주유지 유파 나다 나와 소주탕을 피다 대단 루치 카바르 내고 제고지 조치 송아 지지게 산에 하스동기 양전하라 후가 민간 기타주
7: 스몰 힌게 탄데 닝공키 넘시고도 주고이 천관 출러 찹심심 밤네 이름시 주차르 법규 최장자 니스숨네 종이 파르 매초콩갈러 찹심심 밤네 이름시 찹정 법규 최장자 니스숨네 죽지 파르 삼조절 차바총 법규 처장장 니석진에 주파를 사가 차바총 법내 림시 차바총 법규 처장장 접견에 주파를 칸바 차바총 법내 림시 남티규 처장장 주군에 뇌파를 칸마라 차바총 법내 림시 남티규 처장장 접견에 주파를 내동출러 차바심심 법내 림시 차바총 법규 처장장 니석주네 조송파를 편지 차부총 법내 림시 증보방 코르규 처장장이 승인해 주파를 처매라 남팀내 림시 차부총 법규 처장장 접견해 개파를 처입출러 차부총 법규 처장장이 서송내 주시파를 보정러 차부총 법규 처장장이 서신해 주영파를 매도러 차부총 법규 처장장이 서주내 니슈파를 크룹출러 차바총 법규 처장장 니서신의 종이파를 만캄러 차바총 법규 처장장 니슈네 우파를 루칠 차바총 법규 처장장 니슈네 우파를 승리출러 차바총 법규 처장장 주신의 시파를 허리 차바심심 법내 림시 차바총 법규 처장장 정은의 나파를 니말 차바총 법규 처장자 족솜네 주파를 갈종러 차바총 법규 처장자 족겐네 개파를 부신러 차바총 법규 처장자 니석진네 우파를 초친러 차바총 법규 처장자 족솜네 나파를 샴러 티미종 타 총대 카지기 남시문드 쓰러나 모튜네 게나 총키르 카지기 넘시고드 쓰러나
8: 조도 정민지 칸키 로도슈기 드레니 편도 초베 체주브드 레스바사 투다남지 마주 팁시 치신 라랄 철슴킹오 치루 팁마 채무 팁시 치신 금갈 철롱콜 창샤 탄샤로 쿠도 철롱콜
7: 로노타노 자유를 롱보당시 쿠샤 스마 힌게 넘시고드 슈차르

0: 哎，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 야, 네 장대야이.
1: 나 사람 제자 같이 가. 단들 얘기유. 나 사람 민두.
0: 아, 진짜. 네 사야 말이지. 다시다.
1: 대면 저 가도 참은 철놈 줘봐. 네.
0: 디어. 대진아 철놈 거 같지. 디니니 이더 가시다 마시. 제자 거제. 잘 개가 여비. 가인스나 디어. 네. 학산 수미 생그리스암치.
1: 가릴 학산 수미.
0: 디 카피
1: 가지?
0: 어디

0: 하지 네 고민도
1: 아지 나 가비지 오 오셔리 나 주스로 뭔가 뭔가 할게리 키라니 그 진짜 셰브나 슬롬 좀 차도 와 키라니 계시니 이나 수지 시작하신 용어도 그야 대수 고사 제발 좀 일찍이
2: 가지 와래 좌상리 경고증아 저 랑은의 격세증 아자 파막 로에 구차도 와
0: 갈수 여래
1: 갈수 여래 민일 세중아 이다 은일 빠르게 잡다 여 나 당도 태동 치기 빠르게 잡는 개용 미 삼에 통굴다 그지
0: 그지 아 진짜 야 뜻 야 다들 다들

사그라르리 지죠 마라기 중부 원자이 예자르 다가요부이 라게나 로뚜주스구부리 예자 로 姐姐，俺老要你，俺要要其他香。姐姐。

0: 배교심다 샤신 춘부지 샴러 구셔 리올라게 까메 치진이 송구지 거스슈러
1: 유미츠 만년의 습계 제자 닝타군의 토제나 슈구이 중두 퍼유니의 가체 계제 술호용물이 미유즈지러 로드주 딱딱치샤 年年塞了 我这龙不叫不起炸药的 出征天年了红国昆亚有马热了对让啊恐怖热热界出征天长长了从年起我的我最陪住起啊木斯达干过七个年南极起我的他们说过恐怖七个个意思我要的 급디류 지게르 가르이네 야후유베 마세 타나 지게그 다와 중국 다와레 치에요르 성부유 다리마 랑게기 사자리두 모니 항사수 지게르 대두 중국 주주대부 차요르스 고퇴중 이네 남슬라워기 균도디디 친요르 삼삼모추 마카바치니 독대쟁 강본망해가러 모처망치지 안조 좀 니토 문퇴기 유주숑람다 작람요리 다등 안주 자라뉘비노 라도 가바가네 무제야도 뭐네 항상야 라르샤 마치게르 유갸 로마고데 니지 응외네 계급 돔조데 부통두 뭐네 포부기기 팅무지 넘주나르 시게미 가세시다 님도유 콘즈 중국의 추주교계제 마다 조례치기 대토니 중국 점리러 가초보다 점불링게 중국 당민치기 여바 중국 요리 탱토역의 중국니 랑게잠 마세 이시야 링다 점불링게 캐니치기 요리
2: 양성성
1: 마 점리기 사초 강사주 뉴유 사치가바리니 다와 통화보다가 지더 매베 퍼유기 다와 체육기 디 체승자 마세 계급다 퍼유를 장비 지심지 디링에 매게다 퍼유를 나 로요부 예수 시엔드도 퍼유기 민남사 허유족이 다음을 세
3: 杨素素

0: 시다. 통순 십지 치기. 독로 잡래치. 미에 괜찮아시도. 년체는 패치 대교 매죠. 눈에 생각이 엄지 다시다 럽나.
1: 되게 제도.
0: 야. 탄들 한 대유. 디. 어찌? 왜 잠아 퍼스다.
1: 왜 내봐. 잠아 대 가르토네. 맞아 쉬다.
0: 어찌?
1: 예체나. 요네 생각 엄지 시켜야 단 가용 봐.

0: 얌첼아. 메유스리 과르시미나. 야뇨르헤라 유기말 봐.
1: 칼란쫄쫄쭈기. 케스톤 도샤유치다 샤미치 코제도. 드린 샤미치미시미도 와.
2: 제자. 코제 메프체. 아숨들제 동수베.
3: 니에들레미도 드제도구라.
2: 인기마시. 다제 첸로이.

공동 총재 스무머 입에 내보자. 왜를 시해주기? 나한테 내 시야구를 봐. 대대다 대. 소마야 대오해다. 소마야 소마야. 갈치지. 남권다 시스터 교수야. 니애들이야 롱통곡 쏜다. 니애랑 토스 채매다. 토스 지금 뭐 중아? 왜? 喂。

0: 지금 잘라 고모 총 개그 된다다 내가 년년 냠새 지겨 엄마지 지만 네 진짜 큰 친구야.
1: 다들 한게 미디 넘겨 도움 좀 해. 콘도 사제 동해 마음 차샤. 저 좋아. 오늘 전에 라이스맨 씨라 개우 말이. 얘랑 오폴 거제 나다 부모님씨 치사야디. 탑조지 교수온 삼초 말해봐.
0: 터제 나지 교정라.
1: 초두 이제 저리 세사배.
0: 남상 저리 차주.
1: 더 먹어. 장고시에너 제 생말이.
0: 고모초. 얘 다과시랑 녀수기.
1: 얘 전에. 노주 마셔노 주고 미르지인투 삼 잠은 땅 말이 제만에 뒤려 마치라. 다리 제슈게 침투시다 채삼두에 저지시에 용리 나 침로 자녀 로부주 님지 얘기라니 워시 당주고
0: 쟤는 기라는 용을 수 있어 더 쟤나
2: 레스틸레 랑 차그라드와
0: 근제스
2: 성규 날미카지 낙제날 초기야 규링차나 속자 굶시 저리스기
0: 장 파문나시 낙제나 빨리 차저 녀든제 진배 년제다 서시 댄체 도디 부다 지신자세 피데저부
2: 잡시 시제네 주미 소소데 규리
0: 다치노 메디 가제 체이나 어 낙제날 추십시가 친제 라베 체이나 신루자가 메괴이나
2: 这么太下面着喂爹啊吃啥吃的话可对于你吃啥吃啥干啥么东的用的喂巴拉陈东的事阿勒公给米的巨人不是拿着拿着一个子给这些女人家给这些新国马的送给哼怕这出去米的大吃的多大钱呢也不在去为拿着出去木里马这边
0: 하고 배 소치스 모글리
3: 샤
0: 모글리
3: 샤
0: 모글리 모글리 모글리
3: 모 그 리
0: 야자 얘는 시에서 당조 두 삼초 자 모글리스 약 명대 가고 딘제 유나 장명의 모글리스 다고
2: 年前呢，米的国车最得得比呢，得远远就生不多啊。年前呢，米的哪来讲啊？米卡吉，俺们呢就得开些多嘛是。每个，莫格里的年前呢，连队七七百马车，几个平均，叫我看不见，不止那两大，十多亩也生不多啊。
0: 也就啊，俺米的大十多亩米多，俺同头两个大。
2: 到此呢，人多吧，卡巴给接咱四米大了不？喂，让个建立用嘛的，看见呐，买间卡交了，随时得要着呗。都是给下边这样要嘛的，他都从给做啊空嘛子。前的电影节，搞好也吃着呗。肯定是有那点个事。人中看了，去你要的。俺俺做县城给那里有三节，看就么就去给要嘛的。没事呢，县城三下的进了几点人，你们去说说看看朋友。
0: 姐，咱们这么去了？嗯，要不是那些事，你爹呢？其他人差不多，跑么子也没打，碰俺了吗？爹来咱们开着过来，他给你打，让给随时。
2: 哦，姐，听这些人用嘛的，俺就是忙不起他睡下雨，没事呢，打把让家来去了没得？呀，跑么子来东西，刚才退了出来的，下面呢，俺出来接头吧，明个进来还来还着的，姐，派狗啊，怎么样？怎么样？派狗去，派狗。
4: 下。唉，拖干几杯呢？空手的来个车不是？俺做拉不带去有嘛事？
0: 拉不，你爹呢？你们爹爷哪是些？啥我见了？见他天没开车偷多，拉不带去买吧？
4: 临时看别朋友，但没这朋友在屋里呢，那我见多了，心里也没味呢。
0: 艾米，今早起给咱俩提前起床打工的，估计开多个。
2: 阿丽蒂，你到教室去，三姆林拉去给咱俩擦个屁眼一杯。
0: Thank you, man. 之前侬男小女有眼缘，之前侬男小亲嘛子。提前，伊拉开始提前买水果。

0: 下
1: 下
0: 下
1: 下
0: Ego
1: Ego
0: Ego
1: Ego
2: Ziyue, rang chun da shi ngai yu
3: Chikep dhan la, chikep dhan la, chikep dhan la
2: Karche so
3: Sam ling la ge chintung ku je Kirang khat nang do Lam shio khe na yung kui yi sung ki Yang min tu yu nang shi Chong tu chong yi lup shi ga
2: Morano, nga lu ziyue da chun da ge chi gis lup
3: Dak ba ting zhe xie na Chan pa rang yu
2: Tari, ngun yi
3: Yong a, chen tu su len ge bu yi yin ne chung mo chung di ke lin tu min du
2: yong a ran qin zhi ba
3: let's
4: kan san wa xie na di zhe na yong go kan san
2: kan san
4: ba zhe lo ne
2: yo ji kan san yo ni in love xiao ru ba
4: Ma ti rin de rang le lao da mi se xie ga yong pi.
2: Mi se ken zhe jore.
4: Lao da di rang ge tong bi ne hang sa ga da qu ri. Da qi da. Ka qi jie dui da. Hangsa중에 아.
2: 겸주로 고마가 제베. 자라 대비자티소. 초카르도아.
4: 오지. 왜? 자니 항상도 하브치다. 녀야 머루우루 탕제가르 추제. 초아 켄사 임베. 닝소기 신제 스위비다. 자니 항상도 하브스
2: 오지. 녀 진짜 쳐우르베. 디네라로. 디나로. 자라 신다스 루샤르 그르바.
4: 띵아 목리 장구시 영아 다른 거셔 봐 주셔
2: 계층 말이 장영년 임 시장 챙아 통치 뉴비
4: 년의 뉴비
2: 년의 저지 채비다
4: 나 장의 거유
2: 어지 장의 진주 거비지
4: 가봐 가봐 장디 더 심부여지 Cheers.
2: Cheers.
5: Kung mara arsha.
4: Kese lusha. Rangge bogo dan kese lusha.
6: Rang nyeba ta ya khugap shi de. Ngan nyem do lo nye da zhou yu.

0: 유리 먹다 신내 죽지 있어. 나 전에 근데 제고메 삼아 야우시동.
1: 엄마네 갈레지다도. 마. 로스 졸리기데 암라우든도 어조제 줄어주 있는 거지. 나비이노. 저제스제 키제 랍트피유리.
0: 겹 진짜 여르베. 오늘 닝자리.
1: 네 발아 오늘 힘 차지. 콩그메스나 탄다 실례요 마지. 추스 메도도 마차게 강부주야 들이. 팅징아 하바기 이제 탄다 침부스야 유스. 타마데 미숨자네 코나 무한데스 링고레 숨기. 나 방고 담이우게. 주 맞췄던 거예요.
0: 가르쳐.
1: 주.
0: 저 아기부터 이제 유네. 단독 강 체제.

0: 잼 기부 두게. 장 가부 중에. 지가 가부 중 지고하지. 지지 레오 인베. 네 나노. 초 좀 칭에 실례샤. 네 잼디 탄도 네 네가 나도. 람사 심가 여로 터제나. 다그리 커상사시다가이. 교스피아. 제시. 못했지. 제시. 가져가. 마이경도 갑시대 대제 가져가. 장윤씨. 나 당청면다. 모란대랑 님도 봐 지제 머니네. 마스마 좀 메다. 하고 승해.
1: 선파. 저부.
0: 아. 아. 마당 온 것으로 메. 쓰기슈. 야. 쓰기슈 오체. 让我
2: 加去一遍。出去。出去是不去。还回一遍。你名字哪里？名字哪？可就么就跑去就要买的。跑，这就要买的。啥？出去是你哪里？你哪里？出去的。出去啥？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
3: 남미 왜? 인도비.
0: 남산인다. 전부인 당할랑데 쪼먹다. 로드 년도 랑공가 오즈라 키스타 체제 겐시부 등장나고도 왜?
4: 예사 중요한데.
0: 어, 예. 얘 나로 척 좀 지내 레스. 탄도 니젠도 섬치나리 유. 야피다.

0: 말 발자 욕다 차르도가 자니 타동 로마 용치 티링아
1: 롱도 가조 참에 싱거 유베 교스 로지 섬서 스도다 트럼 테브자 싱베 쿠이 마드베 교스 로스다 로마 용 쇼티네 야치면다
2: 섬규 배 차지 쇼티네 야마라
1: Jagaro chebe ngo le deje, nye simsi che mi yung, sem le xia me, dile tsu gyo tsu lo yong je, nga dupso gebro xida.
2: Rang che du, nye tengi di ne mi tom gi di zhung tebi, tanto nga ka tanga che, nga rang da yung re seng duwe.
3: 给眼睛用完那些呢，让不显得气势不过人。
2: 注意打通机。
1: 老姐，你故意，咱这些年过呢，抵抗开放战的狗，怎么求嘛的？爹，你爹呢？气够了是多，啥面子的，瞧个车爹姐，半夜没不用笑。啊，这，老姐，你用着。 喂, 孙吧?
0: 三妹姑说,今天给俺爸爸军农来了。
1: 军农来?用啊用啊,还活着,也去啊。带你女儿吧。

0: 베리 콘스 콜루다 메템부 숨금 누구에
1: 고모소 아 여자 토무죠
0: 개츠마리 어 미신다 누구에
1: 민도 딜레 민도
0: 제는 계속 아님도 연이 범디 어 저화자기 카방자라 샤드웨
1: 기나니 뭐 힘매베
0: 어 지 지브스메 메뉴 육쇼 개츠마리
1: 와시 계세 미쿠쇼 테두 쇼사 샤스 도스구나 아 Let's.
0: Tajana.

0: 형아, 당다 먹어. 민카스도.
1: 당청사.
0: 당청.
1: 세브쇼베 되니?
0: 어.
1: 오야. 슝듀셰 사스와. 다 어. 게드셰 그저도. 당고라베 내주디. 세브쇼는 용도게.
0: 케요마시.
1: 왜? 장게 안가 초보 지기 유베.
0: 마시 케요마시지.
1: 지금 해.
0: 뭐 가시오래.
1: 하지. 장시 이거 스도였다. 다 로춘 주 마다. 녀랑 셰오. 녀도 주지 보고 가로지야 냠뉴 라네 부숨 초고요리. 시기 유베. 녀랑 창고 셰오. 케스니 카바게브제 레니의 범위 임신도. 나 로보 톱자러. 라와메 봐. 참스 냄비. 발하 이베 게임 쇼즈마.
0: 我是还能行，把他酒瓶也没听着没？
1: 到我呢，谢个嘛谢个。
0: 嗯，嗯，用啊。嗯。我那都是在对，别说吃烟，要是来没别说说的，一年怎么许多？你妈说。其实前年天的可能人民多，除了办不出款呢，饮食大多，当场两面的日下，嗯，你搞不起来天的日下，你做忙回去来的，马上团队不是买呢，马上给娘们的，腿毛没用不多，看到这大米用手天的吃土嘛是，
1: 点个对不着不？是吧？
0: 点个对不上呀吧？
1: 真想出国，这是来兄弟的，你们去，马上总就速度，用度哎。
0: 今天呢，马上你跑是不？
1: 你不搞的哎。

0: 뭐가 여러지 거리?
1: 도뉴유. 감사. 양토스.
2: 감사.
0: 캐나니 원신규베.
2: 땡큐드메.
0: 땡큐드메. 한래 원신규베. 젠로르 제시해도. 됐다.
1: 드링아요 양미유조디. 구림시샤 깨치치아이. 부김 바이라게 카가시아 주두이기간라 성이 꼬이도 유나.

0: 로하차 주둥이 이거는 세이콘이 유마시 니에토다 코친 발라로 고시케베 주노 간로 퇴부 자신 니슐이야 오지오리 칸이스노 콘산데 카가마세 콘로 수세세산 눈주쇼 없지
1: 이네 코친 발라로 포키아메데 퉁어로 봐 수고교유 베겐게 사산이 이즈동 요이겹자 눈주쇼니 수인 부딘케야 요마시
0: 수세세디 군슈테네 시네 군쇼 사브지 디 놈 해봐
1: 너 요마시 침로 던제 소고야 하시 군주게 던다 망부지 첸데 소모토 자시 녀도스다드 주두이게데서 이코 토스마지 녀도타게 침도 인스기 침칼 토요
2: 应用年长吗怎么人们多啊今天呢这么一个人喂张华柱啊下午没结果就过天了就下开领队来拉出去呢东头就去看护士都
0: 롭죠. 마시 샘 당처. 라케세 디오.
1: 이 나이.
0: 장게 티리 모체 줄린 당고유. 제시 이제디 마다나 질루고자 차고 디가 추스 숨주 대어스도 장질루 디르베.
1: 장모 미게 얘기한 손자. 거브리 양법다 듄제. 자샤샤 계신 데 세워 지르 봐. 좀 샤마시.
0: 알고다. 아지. 숨마사. 나라다 계지야 곧 치고 승비.
1: 지지. 얘 저도 이게 가서 이거다. 되네 세 조리.
0: 마시. 나라다 기르도 다 세워 승비. 니니냠스 마치다.
1: 숨마사. 다들 내게 두지 손자. 개도 싫어매.
0: 알고다. 나라로 계지치야슈 당고상게 셰베 계지티조 간츠네 마케시 셰베
1: 당시 게루라

0: 아무도 그 시용 말을
1: 야지 안 오고
0: 아무랑 아 경고 두게
1: 경고 두 아메 라니엠 비슷해요 아 야 소다 너무 잘해 경고지
0: 롱체 하도 년연 청청 샤 시에빈다 잘해 차 경용
1: 자 참에 렘부 두시 라주고 그 렘부 두시야 하래
0: 아자 콘조 렘부 두시야 디 장거 벌고 디 거지 장 공부 시베
1: 자
2: 제소 전다 드레질 쌤의 겸 용두게 링시 충주네 라랑시 삽시다 효리 나 주저디 소금 체크 한 두식유 이내 가오지엘어 쌤도 쟤는 용두게 아
1: 제자 아 그래서 쟤네 랑 주저 가로다
0: 주저에 나 초 중모지네 예파 주저 쓰고 두게스 게시티다
1: 흥 랑게 찜지 캠인두 간다랑 게시면 게마시 워시 던도 셰야지 나다 링유 겨울렁차 다니니 링유 남녀 스러시래도 장바라 텐텐 예비용시
0: 엄스 계획할도 점링 알로 가로징에 당롱차 다니 키라니마도 요마드베
1: 당시 가로지야디 균대시리 이내 미카지 가로 메바 뜨다 미카지 로드발리네 태도나라 인도 가로치가치 너무 다 참부니 요마시 얘는 라치로러 기차제 되어 삼추 다치디 총례지 권리도 흥 닝제도 말하니죠
2: 용아

0: 시작 말해. 턴도 와 열어 봐.
1: 디 어.
2: 어. 디. 디 녀저 없지. 녀들 미카세게 소소소소 카게한 거 쓰기. 지금 와서 너니 턴도 레그 제자 죽인다. 저. 말하니 카라사가 치. 처음 걸 같이. 잼자 같이. 깁샤제 대도 아.
3: 가림백구제.
2: 얘를 체크하고 싶은 중에네. 라야오실레스. 지가 경고층. 어제 디 네 얘랑 가는데 서울 고대 알러비 마파면 작정아. 장군의 신 교수에 도가. 등기라는 게 나로데 가르쳐 봐. 깨지디게 양겨지 쉬어다.
0: 시고 말이 던도 가여어 봐. 야저 안 너부. 아말라. 나 경구두께 응. 자 경슈지 차가 님바 지지기 이
2: 가져가. 가져가. 야, 랑 가져가. 랑고 랑청맨. 랑고 청맨 체. 샤니 마자르 시비 체고기. 영아. 네 조조단고 아. 등기 야스인다. 칼이 냠러.

0: 方包括张西康及七类民的，可以包括大江西北西江龙区解决了人民银行、杨林堂、苏德南桥、北边人才堂、林中包括平南三个开发所及，北边南段有些与方包括张西康都平南人民银行、杨林堂、苏德南桥。三年，他是创建杨镇罗兰国大安教松，陆地开发，两个业务级，初级松啊，积极业。
1: 계급님 지만아 시간 팀로 로스도 뷰 막다르시 중화 미마 지딩 계급 팀종 지자 로스의 팀로 니론이 생활에 더 주집이 지진에서 무엇을 협작해
2: 다야 자가 기사
3: 자들레 돌도 주게
2: 자가 디스스케바 개요 말해 람포 로친친의 말해 한리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줍스존이 영중의 멘스리 제장 자리에 견 직민들라
4: 자나고 야구치 체육이
2: 수수제 명료를 대제 한리방 배주단의 지호아리 도 세감 주장지 포부다 수수제 명구인은 주지 딜의 링지 포부다 아니 주시에다는 최야구치 링기
3: 자야 오시차사 도시에 초코샤라
2: 니랑 대주단야디 한리방기 텐세 사업디르다 시로리야 니메오리야 마몽시시지다 남부리야 나쁘빵부 야구치여리
3: 한리방디 오늘 야우도
2: 한리방 금중땡기 아마라기 빠르디 문지 야구치 나로나
5: 다스 원조 총대의 창구의장 한리방 총강 홈세팡 름수 미주 삼배워 한리방 총강
6: 링골샤람키 계급록체 카트 한리방 총강

0: 가정아. 꼴라고 상주지 가정아. 청매. 만자르 시우치고기. 영아. 야, 주주다이다. 야주아. 칼리 님블러.
1: 도기.
0: 하코스. 랑실랩 자지다. 추니고. 터치. 교스키시아.
2: 터스구나.
1: 샤.
0: 타그지 샤유다. 샤샤샤. 머이인도 차러. 웨이. 되다. 치로로 도스데이교 마다. 하코스게. 미흔저스데도 되다. 나 되다. 되. 도스데오지. 장대당디지니부슈두. 야, 강 마셔. 마셔다. 마셔어체. 만능시 뛰다. 어두스. 장례 경치. 어두스 뛰아. 대샤로 터치. 대, 치다 카브라도와. 더스 내랑실 해브라디 치게 두스뚜. 먹리, 대. 두스뚜. 디네 카브라디 케나 루리. 하코스게. 야, 다소. 서시. 도디디 세차니 슈고도 라메 세수팅마다. 꼈어. 아지. 노스 노스 야, 치디에냐. 카메라 디에냐 오지. 오야, 다그지, 따뚜.

0: 야, 마포시.
1: 아, 저.
0: 진다 유비, 젤라 상마. 마디슈. 어,
1: 디 녀드베. 녀드베. 아, 뭐잖아리. 드베 나로 상마 진다 유비 가인. 케이고 안나 마야. 자 상마 케이고.
0: 기간 그래.
1: 어, 알레. 영아. 야, 녀랑 제오.
0: 어, 시제.
1: 영아.

0: 도스 쳐오리. 라고 도스 쳐나 랑님도 유디 가부 도스 거다. 하고 승해. 야. 오야, 도스네 녀지 니 숨럽디 님도 쳐스럽 아. 하고 승해. 지 니 숨 쳐. 랑아 진유. 나 쏘스 개 과체. 랑 쳐이다. 나 김용 나즈 난 랑게 쳐엽다. 쯧 쯧. 다 겸사스. 내가 그
1: 子月子月对的跑步的肯定是要的啊宁起来要的速界也要的啊对的来还是你的马上哎嗯是个的可可多需要是我嘞真醉不是啊那不大速界饿死嘛是呗我在想起要的这要的呗
0: 텅도 뜨다 장달래가 차르두고 어찌 다인도 더비야스
2: 왜 자기 야오다 내가 지금 이메디 개체보 말이 개체슈디 포효스니디 이루 순된다 대보지 거리 이제 겐케 오다
0: 아 다그리 다그리
2: 최심 톱 거리 하고 숨에
1: 나야 다승비
0: 제제제 발라가 셰프 다그르다 어 워리 즈예 예랑 셰고 가로지도 강에도 시체업다가 람사 치슈치규어 맞다. 네 바기 없다 차리. 롱부지구 지모토나 청지지규리 코토는 지워리 是吧? 장게 지부짐제 겹다. 디제타가 어 댄댄 코고다. 하고스게.
1: 영아, 다 뒤에서 키나이 마테다. 우리 삼매 하고 싶은 게.
0: 네 맞아.
2: 얘는 이제 없다.
1: 야야. 하고 싶은 게 샤난다. 어.
2: 삼등이에 영아 영아 쟤는 삼을 영어 제일
0: 동시 삼등 아 삼을 영어 제일 동시
2: 삼을 영어 제일 동시
0: 삼등 아 저
1: 박으로 얼마 숨라
0: 가지가 다치도 라니엔 연구가 가면 디디에도 前的 人, 人家老汉给的，抵纳了，叫老早起还开门。啊，勇啊勇啊！姨妈去呢，你开去见面点过。让这切头。呀呀呀！阿子看中我这。呀，你看这，没事的。 얘 디나 룸에 젠수 요미도 젠게 썰두고 아래 얘 하고스 장년 수어용 니고 감자 조체 너비 동구 자야 디체도 주베 길다야 디 개침 딘자 요주베 제라디게 년원에 신에 개침 시라이 이네 되게 나네 간지에 제도 뭐 줘. 지체는 고소도는 너 없자. 다니 거 감. 체치지야 틀리샤. 야, 야론다. 랑게 녀소 겸뉴여리. 녀 랑질라 다고 겹도와. 다 체라 메다. 마차스는 랑파게. 가지가. 다오나. 장아 숨 쉬었네. 아씨, 용마리 용마리, 큰 용마다. 네 신기유. 비교내 아저와 친예다 가오 친예 망고시라여리. 이내 네 다 쓴들 큰 덩마다. 머신에 랑 수업도 돼. 아 가오 큰메.
3: 탄들 친죠.
0: 응. 왜? 장 숨 차라. 지스 지스. 선이 쉬어게. 선이 쉬어가 남산계 용도가. 나냐 아이고 喂 띠녀로 녀랑 유지체비 쓰마사 미스녀디 덥치 왜 쏙자시지베 만주

0: ding chukur de ba
1: Tang men yum do zo
2: yo yo
3: hai
1: o oi oi o
4: 江家，让过来哟！江家，别着急，咱给接不着个嘛的。皮哥，江家，让过来哟！江家，别着急，咱给接不着个嘛的。皮哥，江家，让过来哟！江家，别着急，咱给接不着个嘛的。皮哥，江家，让过来哟！江家，别着急，咱给接不着个嘛的。皮哥，江家，让过来哟！江家，别着急，咱给接不着个嘛的。皮哥，江家，让过来哟！江家，别着急，咱给接不着个嘛的。皮哥，江家，让过来哟！江家，别着急，咱给接不着个嘛的。皮哥，江家，让过来哟！江家，别着急，咱给接不着个嘛的。皮哥，江家，让过来哟！江家，别着急，咱给接不着个嘛的。皮哥，江家，让过来哟！江家，别着急，咱给接不着个嘛的。皮哥，江家，让过来哟！江家，别着急，咱给接不着个嘛的。皮哥，江家，让过来哟！江家，别着急
0: 초보, 코카 TV 내 밤 2000제 지난주 깡군의 팅글다.
1: 이제 말이 멋이 밤이 양수휴 거지. 이내 그뒤 밤이 주네 깸깨기기야 라유 거지. 남양 레도 마치베 심슈디 아저 꿈 티기 이내에 장기 도스 레도 지금에 장기야 개 재무 소아 교고 재무 소이다 언니 다들 암산 칠러 줘 장기야 장기야 얘 다들 아랑 칠치우 나 알디에 범이도
2: 니가 짜띠는 그만 용구지 까도부치 루키 람산 퇴 용구지
1: 도리 다치아 니가 도리 맞지 매바디 알디에 범이도 루키 교치 태용구 뒤나가도 아 도리 제도 미도 아이고
3: 기니 매규 파면서 와
1: 언니도 낭다 매디 장기 전부 쓰여면서 아주 겨우 내 카치해도
2: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0: 주기 폐지 레부디조 제세게 갑자 안주녀로 공을 한주디게 세가시 디네 공디게 폐제제 제세디게 도용구리 디지로 국급 세제 레부 장무수 차구디게 양갸치로 떠부이노 언니 장갸 제세디게 떠판다야기 그거르지
1: 이냐
0: 이네 장기 다들 디제 차자 용구르베 그저 전에 따주시다고 그러봐 니트 없이 지구 티지
2: 영아
3: 왜 캐나스마냐 노트니 비
0: 콜비 장기 란다 덤부서를 지지기다
1: 난 졸리 깨장치 장기야 란이 그 증거로다
4: Pwenchong logi padru chongda lo dung korwe dimje tang. Logi padru lhasa lumjing jamgi chonggang rinbar goyi chebe zegu jindu dungbe ce dung nying sabge ngang begyu yinla. Zegu rin chonggang to pepzi bule gi chakda begyu tang. Ce dung nying gi zegu to logi padru jinceba chakjin sheba nubu samzhu la chonggang to pepne zegor shugyu yin. Logi padru dejru lham tang tai di xiong qibe lham la rinkong ma xue gor gyadang gubju gurgu le jemigu. Tadung gyachi zegyu ba nam la Tukchi limbyu shuchi, ngu chan gor niki gupchu gorku yengi jangun nyutrum nangzi, logi padru bule ki dobe jik bugyu yin. Chegui tuju, jinda dunbe ce dun yin ne, jinda dunbe ce suji par yin. Sane, lhasa chonggi lingor nublam, zonggyab lukanggi nubgui kapju, lhasa lumjing jamgi logi padru chonggang. Jidu kabar, legor ge guji, chu jik chu jik. Siamgi zanyi angda shirne, logi padru kyuging chonggang du pibar, gasu shu.
5: Yartuki yang, Nime Tawachi, Nagong Hulung Dangwe, Chang Shu Shu, Logi Padre, Nigo Chikui di Subtu, Satu Namshiki, Ketulumini, Suyula, Nigo Ki Nubiang, Chimpudin Yube, Nagong Tang Nikong Kudu Kuyang, Sambu, Rizigba, Gundian Chongor Sochi Du Kuyang, Sambu, Tiway Nigo Tang, Lungo, Churchu Yang Gotubla, Subur Kunchi, Subche Lebu Sing Wento Bemati, Wodong Yang Garbu Sing Wento.
4: 칠루주디 고르나게 고추 거게레 쮸미그 편종 로게 파주
6: 아 가절 가시가 좀세
7: 좀더 비우니 다 뜸바다
8: 이제 니 마세요
9: 중국 귀진 유감네 탱구 벽게 때모 시로나
10: 기랑 쯩이 들이 신네 아니 나초 시바랑장 레오게 고지 초레오 지지 지지지
11: 야미 김비 너콩 대부 메바다 너콩 가봐 너 약스든 봐 고나 구유콜 럽칭니드 로스틱진 제모도과 소기 야메니 츠튼시 교부 칭피탕도 피타
12: 칭비탕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완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나 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남 갑갸미 고르타 너고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3: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을
14: 람보 로친친의 말에
15: 한디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규치존에 영중의 면서리 제장자리에 겨친 민도라
16: 짜나고 야구치체

0: 심플라. 어그 뇽라 좀 피게 되다. 가르쳐 오도에. 미마 오 딘저도. 토가드게 미나. 뭐니 디기다 덴바시리. 인다 쇼가스 뭐 심부서지. 돈도 좋아 심비. 차스무 통야여리.
1: 이미 마치 총가 난기 렁이기 캉벌레브니 배춘기 튕기다 니르경 샥두 소기 진위 직도 되비에 숨 직도 되비에 내유식 인비에 매균 퇴라부유
0: 아 대작의 묘미징에 지시유다
1: 기지 시다 통순 이버라 최세기 공가도 조람토 창자다 통치제기 문소 봉도 통순 이베 계지각도 로기 귀람 기르기 테니 소식도 개가라 대작의 명의배 경에 마구유 자작의 내주 퇴인시 중재 승유의 대바 퇴인시
0: nghe đi nè, sao mà xịt sao đang chả xịt thua zậy, yêu linh đẹp mi đâu, mà sẽ đi chân bộ mi đâu, mi chuyện sao vậy, chả mà chơi thua kia à?
1: Mi chuyện chung thì thứ suy đi mi cứ, kia chỉ thấp sang nàng đồ nôm xí chú lăng ba, thiên trạch mang bộ lô yêu ba xí thà. Kia chỉ chim thu, yến thu chưa biết đồ nôm xí chú lăng ba, chỉ cái chuyện xí tam kháng yêu ba chim thu. Kia sĩ bà kia chung nè, xí chú ní chỉ cái gia thằng ngấp chú gì, thiên thi cái bà thế gì, thiên trạch mang bộ xí đồ thằng xong. Nganchu pyuse sakana, nyinga tinte chewa la. Nye namse juje che gupa le, jiso kache du tenne jungmi ru. Me juen goksun chepa ra, jiso yung nyamdu shukni, me juen deja ki du shi sabdu tong. Nui se nguyengo tan chungdu tongwe, zenu kongdu chupa che se, sine mambarwa nui se mipo pa che tu.
2: Nye shoke duze. Zabli yangzi le pübe mündün Kato yangcha be tase püli gira
3: Singla ngügang pönchong yela ngügang ki ngübün lakchang Gora tungjuru nye dong le pübe Pönchong da nyamdo püze tobe püze jom burgu Zhongbu singla ngügang pönchong yela ngügang
4: 五辈子自信去摘取出国天年去自国那趟修罗二部七头给走啊吃梦所自信忙不了独领切把行银别地摊去摘取给我趟切记去给五寨打用切别脱落地五辈子自信去摘取出国天年自信去日忙不了独领切别吃梦二部灭了出行那个忙行摘取出去出行用了级别脱囊队龙你学自信去摘取村大行银别过你了 地摊去摘取出别电囊养林土谈得可把儿给我们俺又能吃人中你女子既不给人了摘取出别有些恰脏即将不给人那些五辈子自信去摘取电力去谈的摘通通了摘取出把儿果是不是古塘果熟古塘摘人玩摘取出把儿果炖出炖古塘果熟古来玫瑰金年代冲干了我们的皮干去管制就人不明白自己给我这桌汤当用起给人
5: 过年了，地摊去摘取给巴塘，或者打给我当归去。五辈子自信去摘取给巴塘，这送店内看了皮糖，六只卡巴来过给过去，初级送啊，七级给。
6: 爸了，不给的，请叫马来木拿了。
5: 啊，不过没的十个月呗。
6: 请叫马来木拿啊。
5: 这边没的十个月呗。看叫你啷卡巴东当，你不得参详。中国古镇街卡巴东当啥吧？哎，卡巴当那，听我说的是。
6: 那我问你，谁不不去呢？扛着去。 那我是猪狼的，那我们是女的呢，其他的，那我们把，那我们把，这不明白说给退休娘子能中前面。那位女的，她就结果子，真书堂了撇的，那我们把，那五折吧，能做到吧，能出狼吧，那位女在做月子，真书堂，那位地堂给你了撇的，我一路说这看给，咱就把做五子呢，他上给些追逐归人。给个别人不当归，那位七句面具越起来，春节养了托不明白，拉这个其他娘子，用这七八来，好气死。
7: 俺的民族鬼呢，李密托当街当西边城里，大壮提醒李密托偏居前桌。这书堂改用给冲击加拉人预备，目前那位地摊的呢，偏女人表过年，那位女的拉出奇迹，过年给那位地摊三万多元。三年，哈斯壮给林国下郎爬过从中给一张，渴望着两个月估计出去安安安逸处。三年，哈斯壮给林国下郎爬过从中给一张，渴望着两个月估计出去安安安逸处。
8: 红果啥不的，我呢，现在面这个半夜也多啊，比中间也不吃多。养过，呀，就这点呢，要得不？连我爹当初爱红果的，花不钱不送账，刚把那几个糖，刚别说的证明拿着过，很巧多啊。
4: 동구 쯔쯔 가르스나 강바 고마다가
5: 강바 대부유 봐 빨리 막아봐 문나 마셔봐 인구 대당 소외 견고 흥부디 그랑 토로 대부채 쓰이나시
6: 다뷰년 인나 인구 당견고 흥부디 표현에 야구 쉽지도 인구 당견고 흥부디 견고 그 대당 송자 토로도 봐

0: 샤주 데킨데 슈레마 캐치 스몰 헹게리아 진부 슈사베지리아 나조 망촌 헹게게레 딩조 야프는 거 동아 간에서는 다 미망부지게 딱데 슈레 나조 탱군 초메 슈야게 사실 키뉴 유기리 딜레 네레 따티 경국이 리네디 규지제 나조 초메기 양 근데 슈레 원조 제베 나부스 팀부 동아게라 다 단단 나조 게블로리아 코나즈 단단 낭초나에다 나조 차세 포메기
1: 디르벨샤투지르바
0: 탈레디 Nyamgyu ji si na marwe,
1: let's get out.

0: 어야 생계 링고 딱진 한국이 얘 로추즈 건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이 나랑도 싸불도 와대 얘 티대 직신다 니네들 니 나로대 직신다 대 별 체념도 와대 대신다 대 니네야 수업도 대 직신다
1: 我爹当做为很多的是的
2: 真书堂你几次没几遍去过真书堂能别行于从育用给年年在有个做你也从高度片面一面皮具堂年年在打更其中呗年年在有个做妥当难落年年在给年轻期我几乎没掉他也乎没到我年数也不没提拔出来即便插入到落中了手机提拔那些闽南籍猎客女子马路抓他严格局那边拆迁的后边两个拖着东西年年在云南真书堂了片堂也用给母亲从大村干一遍严肃语在云外所那股跌入去的村南土了我进入的真书堂给现在给朝华中的滚了地堂起日剧堂米剧那句相当所给巨特毛尾从高度片面一命案陪剧前的错了等到白药白云山进修堂出名跟着几年就没占了七十余遍问了人们问了不用于推剧腾起给

0: 아티 리모터 흘려디데 쳬도 마초 너니 고타위 노규 람로 마초부데 소 고베데 키도 투용 교지 구세세 고중앙 니바 갸 벼체초 와 삼샤
1: 제능아 최고 갸트시야기 심제 메메토
0: 예도 십제 바시노 미디 이다마체베 마체 기란조 다투치지도 이네 단데 기란도 툴레자 아다 보처 로데르 진송아
1: 멋추줄라 제능아다 멋치크라게 그렇죠. 지금 사비 투쟁 두개라.
0: 에, 로튼라. 마대웅은 지다. 조바지 고용해줘 봐. 아,
1: 못줄라. 캐랑가 관심나 봐. 터지나.
0: 계속 모두 양교제 주제. 가르들 종교제 보니 중앙의 각고 마시. 띵아 준비 가시지게 다시비. 장고다와 계속 루지 지지도. 나저 계속다 튼지 지지. 고 양답에 조람도 주교. 구무당 거 삼주. 마쇼 니주 레비나 장교지 교 띵주 요시.
2: 贺龙给我谢谢山西抢救中央大桥呢，公司没帮本所你把救救些事情噻。公司马上你把大主播本所你把救救些呢，我们提起拉斯来买噻，没收交是吃不起。现在我做本所所你把，工作这局是我丢给，请你个三家学的。
3: 你点的这我也不理，没事呢，本所你把我说帮做唐国阿公的，抢救严重穷酸呐，中央也控制怕多年钱不越账，你两个就拉少了热钱钱，我说帮做你把这图。
4: 你能叫他个人意？ 俺是打本所你不打唐国派个招安尼，出个电视派给招安打几不是？第一看了，见不见不用对，俺是能叫要个点面子，他这能说破坏呀这。他这见不选不来噻，开始很多能叫也不点呢，我那天差不是。前生，本所所你不，看说这件，本所你不做用俺没团圆。用啊，前头火车站挖矿去，罗宾会给本所所你不合作追销。向前。
3: 让谢大爹呢，可是本所堂屋大招安也无做么多的，坚持俺所有着。
5: 军参谋秘书托了呀，今年用过嘛的。爹妈在，弟对俺做我那去当多少太差事。
3: 哼，这个，前头咱个弄中国的事，中央决心不下去，不会拿我啥的。
5: 可是谢大爹呢，可是抢救钱，陕西抢救了干部做的这一单，俺做好决心，没有做么多的，拿不来是我的。
3: 罗迪给那大能开个抢救卡的，什么信息的？看他啷么抢弄追打这玩意儿的，没几个军训下午谁了？也有大面穷酸的。萨姆罗斯多的，抢救你们做穷酸的，中央给俺做他瓜登个呗。
5: 你的账号给到俺那边去，你小胆的呢？我先去见到邻居面试看一下，见到我点几千多啊？他妈塞，邻居面试的，让给合作一千多个啊！让萨姆罗斯多的，再不就出个交班单呢？
3: 俺做甘露那团的，生出的头桥转不出去，用不着看这。
5: 大头了，甘露有位赵某叔交不有账，助理他去前台不要是亏么多的。
3: 也不会拿我去的。那你火车甘露那团关中局六排路一间陕西抢救那边，他的火车楼梯局间陕西抢救了火车三年不走去三米远的。俺最头去的生出去的勒索呢，弄有钱的，没就穿的让我让退钱的三米远的。你钱呢？可说没有的这要么是？ 陆退，当能开个七十岁特殊车，请你可就和你伙食钱多不多啊？还活不起了，俺随着我的店铺送托呢，今晚新年俺做干部总是实诚的，谢谢喂。
5: 哼。

정부정서 더 표기노 규서군의 털깁 중외 뜻이티는 아 개비 규진 나로랴 축제 되버타 당시 원찰치외 남부팀제지 유디 당한난 소 뜻이스 거보다가 만난 미 창물로게 딱 컨트롤 브레 처리야 유벌 야 따야 유바 당시 락베 등도 팀제 유디 건바 남부티스이기는 민남기 이 왕초시여시 딱 뜻이스 러브윤도 건바 만난 소 적고청중 최기내리 티는 표 우장크도 털깁 치외 마체 학바 토이는 정괴리야 털깁 하자는 그 쇼 也不停止去超过清清去看一下去前面香港的最难的呀登记一起拿给追踪那边张明小猪提档呀最近去张明小猪玩了呀开发卡拉斯多

0: 보고서 다 내 시에 네 남편 가리임에 그래서 하고 오기도 해
1: 하고
0: 다 쟤는 그래서 하고 니 되기도 해
1: 하고 니
0: 나 춘추 그들 잠바 보라게 차딩게 고요탕 빵딩게 샤와 춘난게 냠여줘면 샘젠다 겸을 탐지 먼저 족보리 소녀요 난저 정총가라 송겹 채버리 견수랑 총감라 송겹 채토부도 왜
1: 채토바
0: 다 지나

0: 저번 주는 저 땅은 소 열개 공신 티단 뒤지 기나 밤을 행게 다 냠토이는 지 열기 폐유배 타는 시 전세 칼을 차샤비는 단대 규급이야 지 열기 원고 단약이 규보 상쇄들이야 리얼시 재장 안한 소 사지 큰네 대비기네래 안한 소 소화티는 디기 됨시타 조나 됨시리샤 다양 삼루시 담비기는 디기 됨베 소화시야티는 다가시 중부 팀되지 마시 진내이는 땅키 시추상 부커지 월야 만나주의 탄대 초와티나 대신 깊치오시 니네 찹샤비나 파마상 부클럽여시 기겐상 부 롭된 월야 만나주이네레 조난타 디기된베 안에 살롱 용시여시 시자 탄대 디기된베 초와티리아 지제 챕타 뒤냠도 만나서 친족이 삼루고야 디는 개외야 개침을 시작성기
1: 빨아타 암마 Yes.

0: 내디니 차념 토제 갸중을레 미가동 인기 창탄 기급시비 정중 송격 구시 디가르 컹지 팀웨 진중 단의 도진 초단츠우 남게 가조달 장내디 디가르 미지 초내 치가양 속자 미베 탕도 큐니 마시 창탄 기 서시 메토 속자 나조 지가르 유신 초내 치와 탕 지규 비신 시륜냠내기 속자기 갱함식 차유 디가르 쯔타 종 강제 자당 토르 게자 취비 포구 숨양유 강니 숙제 다당 자외 속자 미지마 체제 식타 리기 봉유 최내 숙도 체수 식시 양 조, 초비 사디오 쿠이도 캡진 갸중 외래 미 시동 아동 삼기 토간 치단타 양암 탕도 전해 지그유 장자단토 양 치동 망부유 양기 보통신 신치라 속시 징워타 북의 경우 마실타 보가르부 인신 소군의 나지 파기 기슝기 부도니 캄나이 디달 정중 흉기 초비에 과제 디더부시가 디니 권조서시 디딩마 지갈 천의 지식치 로리 도와 뒷부대 중이 파니 경기 규비 뒤수 인신 경모 예차괴 뒤윤 도와 죽지 삼 이버타 주문실 경주 리자와 경주 기류 지세 지기 숨주 수왕을 승급유 로숨내 18 송두 경주 시내 날 숨부타 숲을 징체라 미 닌 학잠타 지세 지기 숨기내 10개 8 승급유배 리기 봉부 최내 숙덕 치슈시 권주의 찬염 소유니 론이 슈삼지 浪过了点呢，强南这边狼牌多，羊忙不同之余。混子军多，凶狼他米林外咋当脱了？羊那国国呢咋杀完？羊那偏子体力七八少，这就是完。羊那行贼我们是有，隔壁古北拉通瓦达国通呢对不他？ 各级宝贝轻别保险将完了国民无畏把娘行为将了求助今年错有空气预警求请玩将俺的给牌他求请玩将你是什么月了求其续了将家里给网月将了小国七五十多年求通完他 你没退休，偏去玩，咋当托？咋死亡？年数前年对不他？啥时候惨了？哪里让日过一年三六百，才有空气息月？两几年的儿，今日送去烟，住个月不他？况且这单烟，明显差不起月底。云度如今年住个月别。
1: 昆州前面许多江南人物戏，请月。彭九年，江个最最个休息时，昆州绿了陕西中心熟悉汤了，又是下江去。云南那边玩了，却在这里里是就是俺们咱们沟通个月。人个几位退休，女婿一个就够，少加闲谈多呢。最近却在这里里给就咱们沟通不谈。 中期这里我就咱们年期这里十九咱们江期教学了七岁人这里端着呢给举牌教徒班行在还将有个月江教座今年咱当托半个月后没过吃过三了点呢对出狼龙吃过那不停还将几千年搞完呢
0: 주 추신교 창자단 토기 강양 미교와 직감 미에비 방보타 니스머치 미지기문의 죄나 창자단이 천에게 차긴 시엔비 미미 롱동도 낭양 강초기문의 시에나 창자단이 권주 차서딘사 교회 지도대비 김시시 권주디가 기싱 디가 차롱충 탈 자단타 시직도 뒤에 세소기 코알 파르미도 훨씬이 창단기 서시 체메토 장례 대비 속자 망고 양란 소스 초알 류싱치 뒤기 콤참 남양미 교발 롱우 치동기 처지 최도 코웨 균타 체미도 싱싱치

0: ཚེ སོ ཅི ས པ སང ཤེ ཤམ ལ ནང དུ ཤེ རེ ནང སེ རོ ན
1: ཤང ཁྱོང ཆོང དང ཡིག སོ ཅི ཝང ཆུན ཅན ཁེ ཅི ཚེ སུམ ཅུ ཉི ཤང ཁྱོང ཆོང དང ཡིག གུན ཝེ ལེན གང ཁེ ཚོན དུ སོ གུན ན ནི ཅོ ཡོང གེ ལོ དུ གེ པེན ཞོ ཐུ པ ལ ཡི ཤི ཕ ལོ མེ གེ པེན ཞོ ལེ ཐུན ལ ཤིམ ཅུ དང གུ ཅེ ན ཝ ཤེ
2: ཚོན དུ ཐོ དི ལུ ལོ དུ ཐུ ལོ དུ ཤི ཅིན ཕིང གི སུ ཤིན ན ཝེ དང ཅུ ཡང གེ གུ མེ ཝ ཅི ཝ ཕུ ཡི གེ ཤི ཅིན ཕིང གི པེན ཞོ ལ གོང པ ལ དར དིང སབ ཆེ པ ཐ ཕུ ཡི ལེ དུང གོ ལ ཅི གེ སུ ཅི ཤི ཅིན ཕིང ན ཝེ ཀ གུ ཁེ ཅེན ཐ 규럽스아베 gyaja dunsa gye ta, gyaja chusa chu, gyaja gye jye parhiyo. Tande penchon di ni, penchor ta jizo gyundu gyunche ngang peke jowe tunsam zu lemne, penchor ki si kyun gyunche mewara chelun jowa ta, peke ki byuje gyunche mewara leksun jowa, peke ki gyunu gyunche mewara pewa, peke ki sunshu kanle pewa jye chung yu la. Lejibwe jizo rinu ki chumre penchor peke donwe juan tan ta, chuse nyeri le madewara chelu chinsing, 망조의 대자 토론 조바 제 총리 미지카 망조 츠 규르조의 타 폐기기 중재 냠조의 지시 유바타 톰난타 기능 대자 소나제 퇴도 치니 나중에 링 변종 폐기 용조로 멍시 땜부팅이 중재 대단이 시진비기 투럽 사비 중국의 캐주 대비 지조를 놓기 공배 세르탄 투연비 치료 체벌의 중화식타 세르탄 투연비 리중키 삼로로 순다라 제바타 라레는 주치 레드는 군대제 땅원의 중화식인라 ཁྱི ཕྱད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ཉམ་ཉོང ཆོ་དོམ ཐ་ ཆུ་ཉིན་ལ དེང་འཛིན་ ཆེ་ཁ་རা ཡུ་རིན་དེ་གུ་ཡ་ ཐ་ བུ་དག་ ཁོང་བེ་ དོང་ཇུ་རུ་ བེ་འཛིན་ ཆེ་གུ དེང་གེ་ཉི་གི་ ཐག་ཇུ་ རིན་ཤིན་ གི་ ཐུན་ཉིན་ལ ཁོ་ དེང་སབ་ ལེན་གུ་ ཤིན་ དེ་ལིང་ ཐ་ ཕེ་གེ་ གེན་ཁམ་ ཐང་ཙམ་ ཏོབ་ཅི་ཅེ་ ཐུན་འཛིན་ ཤི་ ཐུན་གུ་ ཆེ་གུ་ ཐེ ཡུ་རིན་གི་ ལེན་གེན་ ཐ་ ལེལ་ལ་ ཚང་ཨོ་བེ་ ལེ་ཤི་ལ་ ཛིན་ནེ་ ཐ་ཇོང་ ཆེ་བ་ ཐ་ ཆེབ་སི་གི་ ཐོ་ཛེ་ནེ་ པེན་ཇོ་ ལེ་ནུན་ལ་ སམ་ཤི་ ཆེ་བ་ ཐ་ པེན་ཇོ་ ལེ་ནུན་ལ་ གུན་དེ་ དང་གི་ པེན་ཇོ་རུ་ ཐ་ ཅི་ཟོ་ ཕེ་གེ་ དོང་གུ་ ཆུ་སིམ་ དེན་དུ དང་ནེ་ རིག་ཁ་གི་ ཁུག་བ་ ཐ་ ལེ་ཅི་ཅེ་ ཐེ ལོ ཁོར་མེ ཕེ་གེ་ ཏོང་གུ མིག་ཛེ་ ལེན་གེན་ ལེ་རུབ་ ཆེ་ཁ་ར་ པེན་ཇོ་རུ་ ཐ་ ཅི་ཟོ་ ཕེ་གེ་ ཏོང་གུ ཕེན་ཇེ་ ངོ་གི་ ཐོན་ནེ་ སུང་ཇོ་ནི་ ཐ་ཅི་དུ ཐོབ་ ཆེ་གུ ཁོང་བེ་གི་ སམ་ཅི་ སབ་ ཆ་ཛན་ ཐ་ ཡང་ ཐ་ ཆོ་ཡོང་ཅེ་ གི་ གོ་ནེ་ ལ་ར་ ཆེ་དེ་ ཚང་གུ་བ་ སུམ་ ཐ་ ཕེན་དབ་ ཅི་གི་ ཅི་ ལ་ཅ་ ཐ་ཇོང་ ཆེ་ཐོ ཐུར་བ་ སབ་ཡེ་ པེན་ཇོ་ ལེ་ནུ ཡ་བུ་ ཇུབ་གུ ཆུ་ནི་ རང་ཅིན་ ལ་ ངན་ཅིན་ ཏིང་སབ་ ཐོབ་ ཆེ་ཁ་ར་ ཁོང་བེ་གི་ ནམ་ སབ་ཡེ་ ཇུགུ་ ཛེ་ནེ་ 소년 고유 균들 레수 당디 폐기기 구슈 체로 동화타 지조기 순슈 개바 체크하라 벤조르 균들 레베 초소 폐기 동구 마자 코 최사라 동구 신 폐기 마조 치구 남베 벤조르 기 내줄라 명네 남장기 서지 체바타 튜네기 튜겐 준바 벤조르 폐기 동화 제기 섬지 댄조 체디 폭양 유베 권네 계급기 남장 개진라더 지구 견손 체바타 벤조르 기 대종 체로 동구 티르브젠기 튜네마라 뛰교수 단네 유법탄 뛴디 튜겐 뉴슈 섬어 폐기 동화타 서류 켄덴 튜네 계승 후다 체크하라 수균 튜네 진보로 체디 뷰다 공백이 군유체로 동그 십슈 제주기 딩슈 오도 체괴싱 총계를 타 총습기 총민 법바르 체시타 제주로 군디 동외 자주 비디 코도연 지기체로 단네 제주 쿠류 레수 당토 심뉴 요구 제주 지수 균류체로 동그 규르주 딩습 체괴싱 튜드윈 열기 동규 다와 사지 체디 도취베 지답 주바타 주제 토우베 고무 얘기 체로 당토 계급 폐계기 특주 제마타 냠제 제카라 벤조르 폐계 동규로 팅급 순수 유바타 마우버라 딩수 유바게 렌치고 만조의 대주 퇴도 동규싱 만조의 레시 체무 주 모두라더 체네 만조리 주에타 미심 직제 용규티 레겐 고주스타 퇴로 법사르 지디 샘뉴 유규 만조기 샘체세네 당기 표도 세경외 시자 된도 동구 경감 구류 순조례 등 야부 주교싱 경감 원조타 중조 공배 동주 균형기 경계 공배타 초와 주추 경감 상부지에기 폐계 동탑 라다라 타지도 치고 폐계타 된자 지교로 차르고 치고싱 변종 침신 경외 라제 초용니 튕교 지바타 튕계 된자 견디 낸주 제디 튕지타

0: 삼료 치드 누버 망조기 직조 누버 지조기 뷰규 누버지 균체 매바라 체로 동규 나말리지 참디엘리드 지교 수지 시진핑키 중국 공산당 5년에 로자타 주민아 코르웨 댐제 초진토 나우웨 송시 기진키 낭드니드 차상 슈사스 나나조 제멜리센나 양결 제요
1: 허브지게바타 나주템바 나 깜부소기 나군 데부미지 유방 나다 나웨 소주칸라 피다 원두기 직제레 리미 십제다 냠리 난조라 꾸니라 오 징우데라 년제기 수나레 주웨 대단시 진이 나와 너소 동화다 서주랑바 나와 우주자바 소기 나와 데부미지 나다 나웨 소주칸라 피다 원두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토네 리미 십제다 냠리 난조라 유방 나다 나웨 소주칸기 나와 먹어다 나와 장스진에 깨라 데르기 나와 시진이 유방 나다 나웨 소주칸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겹지 지레기 섭주토네 계기 나다 나웨 네들라 다큐 진이
2: 유방 나다 나웨 소주칸기 대단 지심 지구비 유이 나다 나웨 네들 칼라 총가도 피니 십제 냠네 남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1: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 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 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3: 신의 누강 변종 예라 누강 기능의 변화장 고르 통조로 예동래 변종의 냠도 뷰제 토베 피제 겸 부르기 중국 신의 누강 변종 예라 누강
4: 야민 김빈 능홍 대부 매부다 고나 고유콜 소기 야민이 춘퇴시 교부 친피 당도 피타
5: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민 나스주시시 산이 하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대부살베카지
6: 공고사비 오늘 챤나 면자고 뷰 야구도와 이주제 야구십도 양고 야 주주디나 옆대고 영고 대단 좋아해 홍고디 과부 침을 송사 강반 늦지고 타 강배 섭다 재미나 저괴 괜찮고도와
7: 링고 닥쟁이 홍고디 권제 칠을 침을 이나 땜부제 능면에 심제 지혜 국민도 닝제 다녀 강부 때문에 지지 아님도 깔려 겹사 들이 있는 예 링고 닥쟁이 홍고지 권제 잠부 야고 지기인다. 링고다 젠 한고디 빠라다 아무라르 피위이나. 코나니 선바 가보 용범 하제. 고년과 여분 능시 샘수 용부도 와.
8: 우베즈지 신키 자취 추구티니 퀴즈 고나타 쇼로 가고 치토기 자와 치모소 자신 망고레 두링 체바시 인베 기탄키 자취 기와 탐첩지 키기 우자 다경 체베 토로디 우베즈지 신키 자취 추구티니 지신키 릭 망고네 두링 체베 치망아보 미라 추신나가 망신 자취 추구지 추신용라 지베 토난드 탄다카바 겸네 앙뉴낭치 금중니 뉴치 치비규인라 자취 추베 요제 차장 치경 비규인
9: 지신기 자주게야디 야고스도 다 최교 차능란조 고마디다 진짜 친민도라 치매인 부민도 최대의 야고치민차
8: 하세 우베즈 지신기 자취 디네키 탄다 자취 추바 고르시부시고다 고수 고래 메구진 닌다 총간 랑원의 피겐기 권주주 림부 메바 쓰리기 우저주아탕 당경치규인 고니라 디탄기 자취 개바탕 우저 당경 남괴치 우베즈 지신기 자취 개바탕 저송 디네카라 피탕 루지카바 레고디에 구치 추지 송아 직직게 추지 송아 직직게

초면 제발 다시 탕게 지제응 모사르 덴비 샵주트게 루가 트니 진네기 냠둥은 바치 나외자 년소 제디니 딩딩 깨다추 수규 심세기 루주뇽시 조베 초외 텐자르 파다르짱

덩어리 뒤니 앙을 가다냥 서시 제모 못하체 디카르디 리추티이 고홍탕 캬룸 야이 중내인라 대외 생수시리탕 고기 대럽기 너슈차유 차념 서버토제 미 시동압자리 계외 사토디루 뮤미리니 슈샤니 너리기 철균탕 자와 대탕 마오니부 탐토제

Tsemor, samzhu tang pu sunam yi xie, tep jin jam tu dewe bei tue zhe ni, nin kang ki ke gu sim shui di yi. Wen jam ji Tsemor, pe bu nye bu, du zi tang rin du kye de, ke gu sim mu tang ka chi xin yu. Lo sum so sun le le bei sunam yi xie, chung du ne pa samzhu di kang tu tang ka chi zhe jang ba tang. Ta par lo jul ha zhu ji yu bshi. When the Baba Tangdu, Sunami Shigi Tanga Shinze Ling Rime Tanga Shinze Kontor Dongche Nindar Kongo Pasanju Yi Sunami Shigi Ninjig Legar Shibje Chigi Yopsi Sundo Ni Dana Tongjo Zamimba Masse Tewe Ningbu Nesa Yang Yi Samju Sushi Jujuru Long Gu Gawatang Sun Uruwane Birki Yang Chipar Shibje Yang Yang Chigi Yopsi 콩기 춘기 카도 갈르탕 짐바티 제멘제 초르탕 조와유바마세 대외 탕가 뒤베닝된탕 조와유바 세볼 신기유 섬주 긴조메 제멘토 슉충충기 내내 균춘 등기 옆탕 비르제티 맥베되나 신의 틱좀 못해지 옆시 콩기 티젤레 수준은 진배 대규탕 규젤라 장배 신차 춘지유라 섬주기라 젤라 시제 제바마세 티제 규저 지지유 당간이 심탕라 배워진 조린 인배 섭수 재미롱라 표정 적규미 쿠심기 제모들 바바니 리베 드메식탕 자와 개개는 넘보시인라 람튼바시장인데 쓰나미 시티니 수준 조세지 람부로 검답 댐부 된겨지기요 제모디르 탕가니 퍼분 예배와 베리 제배 후지 더부인라 대외 데이터 마원라 튠제 제배 제삼 더부양 인배 김규지 수준 탕 중에 균진 시시유

ngari su minam kyu ze la lhenge ki ying chui ji yu zanda zong ni ngö ko ke ge rup ki ne yu yin be ngo zar shen ta men ta we ji den shi kyang ki sa shi dir kar men shun thup su yu ji te na me lo dong cha ring ge lon de ji shu ta ring ne ji ning chu du yu ge ka bin be ngü mi ring ne shu sha yin be ngö ne kar men shun la tan du dem ju na cho chi xing 민남기 추식당 세제 제규기 옆시 양재니 서규탕 총기린 백유미린 내슈샤 카르멘슌기 균즈마이 두유리 뇌나 양재니 카르멘슌기 터블루 터당탕 양주 창마 심주 띵섭체디 자제린 내슈샤 디니라 세소 더비 진진치 겐쿠니 카르메 슌티 뇌네 세나 루규지 텐자르 듀시 토탄 켈리 치바 춘지 유라 샤프트 테케 따조기 춘다냥 투유 응고라 독세지 유겐탕 추르응유게 나로 무티 기파른 독세지 뇌로제 류진 규당다 듀니 자니모시도 줄라 겐자 창마 튜진 다르세 미티베 제체지 상와 듀유

0: 샵주 첩담 퓨 시에 동규야 카르멘 쉔티 은추 개시 쉬시기
1: 알라야 도도웨 갈지
0: 은치 차창웨 예결 큐메버디 카르멘 쉔티 르양탕 시에치 낙도네 균지치 규역시 교르쿠 사마탕 시에치 창마 띵서베리 네탕 루규지 첸차드위 이나야 튜럽기 푸줄탕 적대 낙토네 균진시 답티리 자동 중에 첨부유 카르멘션 키즈 양탕 시에치 차상원시 냐차 투치 양젠키 범은 메도알 학준을 시에 텐조 차상원시 이토도 그도주 对于人本恩图宣了全统藏朱松月不堂密色起日样堂协气起骨头可给宣朱松协素茶你为了谢能是兄给女米林的学校军经堂松局起手切入当瓦堂对铁车体同步也密色起日样堂协气恶顿切于第二天卡门宣的他把军经图比不行杨坚起仍一及托过前辈谢他给 카르멘 쉬운 종겐 기치럽 바 제시 코뉴 투바타 나외 규제디 수슈 사바게디 균진타 피게디 류 사바 종규 르와치기유 샤프토니 르야기 뉴르코타 차르바 추조리 산타 종토 튜디 피균 저착베 지치위 조리 사감 처입식 통주여라 티신 고기 개럽기 너슈 내세 정매 정토 경연 댐베 미세 긴율 구치기 차차 코르신 바니 급여 자이 주도 죽쇠지 방주도 죽지 군기 장마를 자론 상케 지룬 군락해 신나

那个独自家国堂，色是腻了油汤着，为的闽南的拉尼参照卡拉西，各不所谓，推荐下了油。 쇼바 뉴욕 캉리제몰 차라탕 뒤송 나완스링기 소간 낭토 싱레 쇼아갸 우초 싱유 코마 중외 급탕 뒤내 공기 강조 총샤 융합 급부수지 요시 급부니 너리 서구의 토 자년진 뼈당인 탕 딩듀 자년마 중콘의 탈시 타파르 메로책동 하기로 규대유 잔데 그 배수 제티니 타자랑 용종진 뱅미미린 내 수샤 민수나 주유 표지 접전은 신기 르자인 뱅은이 그 배로 규 하장의 뒤유진 부이 털콘 조언이 너리 서구의 잔다종 디아 규토 인바타 너릅 성수린 내기 수샤이 로마 깜베 신체 조주 최부 인바타 나완치링기 몰랭게띠 동북간보로 순수 사바게당총 숲시에치외 라니부 몰랭양양게띠 슈크창만이 콩탕 신제우와긴 롤랭식탕 니수마치 신쇼 카웬덤마치신 홍두 징예 릉슈수투 콩크창수배 레당출도 신차르 림베신 잠샤퇴니 응연용보차유 콩키 능규링비 레가드 체나 교신의 두배 자녀티 신의 응어수 소토기 유바 세보르도 저부 계산 준비 레바티 나완 시리나 깨지 니도 치추블랑유 계산 준비 니 사제티를 깨자 유베 그부트 통칭 예시기 니시엔의 공 사제시엔라 탑두연 제반 대인부터 작년에 칭아 탑뛰는 조야이지. 대대 나완스링의 대개 뉴제 요소 동구지. 급변고라 소탈릭베 꾀타 리멘지 겐트부터. 징바니 루바지 수기. 뷔제 약수기 급부지 소와. 냠뇨 표숨 속베 락시베. 니마 뒤에 딱딱구르기. 르모차탄베 뷰리 신전 대반에 슈르카 야바탕 숲단 뎀베 파르투 레림 참마르 소용은 규탕 심슈 뉴유 닌 뒤리 그 십사보 야바니 소제티 띵송 잠마 임바 대외 르자츠다 소웨 규림 식양이 아와츠링기 퇴즈 소한 난토 추물 균탄 자와 테마 테마르데 Nyagur kien gyundo la dashib chekho mebar, sem na gopo su gyule ma de. Ngawan tsiringi ledang changma loma sakbe nyam nyoyi, ding ring cha na jandang sebu mebatang, tong cha na jayabun doyomitu. Chidar che ne tse renba chik su gyuni, ngawan tsiringi miksu la de ne chujin che gyu giyo. Pertu 그분이 르샤사 민바 대외 내티 미남지 초에 최지 롱다시 경이 로리지 제부도 사리 나자 레체치웨 소하낭토 이양로 녜주피베 사자 강토아 그분낭녜 통주 유엽시 르양탕 심세니 로다지자식지 녜콤 투수 그부동시 가르치 세바직 서균이 롱주 초도 규로와시기

0: dendrik ane chi zomrik na cho teda jang ane nga dan burpche dan la sobe ane romo na cho dan drone drone ma ta donyang ta nganzo namju ne phoyong kher sikri ba lulang ban na shi donyang oda dendrik zomrik shone pati pekyo shenpo chik shen yubare ta terin kasa nga nga su yige lukyo debe sangun do tu se jo dan ane serkim dan sangsu la sobe choga lakling zom teda la debe ina ya gab te duke zomrik ane chi nangyam da riba ane chinyam 대달라다 배드지 폐지 심부신 되버데 난주 다 하고고 브레네 통통고 유브레
1: 공기 통변나 개대지 통주불라니 폐기 좀리 루주기 퇴잠 예단래 편주 다루의 튀거기 좀리 나바타 낭데 골라 모주 두르티신 난주스 편주 다루의 튀겁라 차천나 좀리기 남베 제도 서중타 슈균 망시 대신 편주기 초계 둔체 소유바 대달라 퓨유랑키 되메 링네 단 튠시 벽에 랑키 쿰시 단 튠비 개주 문세 되부 된유
2: 시리기 외랑 디니 초 로즈기 님고 디니 슈로 편주 시리
0: 공기 트랍스야 돼 가두 시기여선 트랍 준비기 다 고두 연답들 시기여래 제일 개보 송진 간부 총총내 장 안에 낭배 실랑 다디 공을야 다낭 트랍 준비기 고두래야 아니 다디 시기여래 트랍 준비 고두래 다 가서 봉 남식내 봉 달 달어네 송대 안에 트랍 준비 다 뒤 연답 뒤 발라다 가서 봉기 트랍스 디슈브래 다 보는 게 드랍 뒤에는 가려야 돼. 단계 쉬운 날씨 지금 상공 도주 생년다. 안에 리수 농수 생년다. 안에 지 대대신 게다 빠듯이 좀 이렇게 남아 망고 지금 말해. 개발도 학발도 주고야 좀 지지 같이 가려워서나. 갑 대두 그 좀 이렇게 남아 나네. 협세 계속지. 협세 계속지. 그래서 그러면 당한 주 대린 가장 계속 했나 잡송 거랑 기대한 바데. 당 마구르 대래. 마게 구르 쓰죠 대래. 다 고르스나야 쇼 르스나야 쇼 시스나야 쇼 다 강다르 고르세주데 갑데두 빠데 다 시자 다리오레 강라네 다리오르스는 고르세주데 지당아라서 갑데두 담바 아니 따츠고르 축지 아니 케바르데 가리오르스는 내자 양득지 인된게 아니 드린 가상게 다 조상 전한 강조 양조게 대표 다디 주사 창마 고랑 고르싱바부게 태가르 로그세네 로그세마타게 측대다 아니 랑신 낭게 랑게 아니 세게 따라 주네 다 고르신 바 샤다 임바레 대인도 다 디 고르 대다 될 때네 들은 가상 가랑초 아니 다 고르 좀릭 맞바 냠구 고르게 좀릭라 다 빠데 시 빠데 체버도 파괴다 착지 신보 샤요 그래 제다 본부 돌아게 당한조 본게 돌아게 단다 본게 시력 타외 돌아고 좀릭이 나네 네 갑들 시도 명네 고르게 좀릭스 휴가 좀 생각하서나 갑대도 다 좀 이렇게 남자 마음에 나네 치 개발도 파고 하면 야나 치 착지 세사다 야마나 치 몽사다 가사다 힘죽시우 바데 가르스나 다 갑디 마구르테다 샤데도 다 구르테다 데린 가상 알아서 동황게 잉잉 야마나 동황 자부네 통대베 잉잉나 다 구르게 남자 망고 유버레 제불랑 바야 요아레 룸불랑 바야 요아레 마공글랑 바야 요아레 데인도 다 제주 대가라 힘죽시야 돼 계신 보직 샤데 요아레 다 녜 데네 마르투네 현아 구르테다라 데네 학벌도 시송하랑조 안에 가담베 튀게 안에 가담베 개바지다 하버도 샤세고 이히도 잘라서 비싱베 고 안티 대시도 가주베 제주 메라레바다 마르발라서 비싱베 고 대다 삼제장도 또 안에 당당하랑서 분명히 시릭 다루에 내갑지 나고르 희와보 추기 마게 주제라 되는 싱베 고르게 제주 망고지 다 가르시 우리 지 디세유베 윤진세바다 디딩에 안에 랑두게 다 제주 망보죠. 룰랑세는 때려 넘바다비 중앙 인브레스 디 직휴야인 디도 좀 봤다. 제 당시는 아주 부비 트러블 중국 좀릭 나네. 뒤에 트러블 좀릭 되다. 대내 말아도 본부 실력 타외 트러블 좀릭 되니 나네. 안에 본부 가르시오래 트러블 좀릭 돼 중세 남바다 남동 상마 뒤에 두던 들어오이나 배제 신부 신여래 되는 게 모투네 낙토가 남바라 내버데 다 자식하다 마 땡기 인브레스 들으지 리도 아니 좀비 나리야 때 다들 가상 아랑 좀 통도 유베 아니 중국 남바들이 다 아랑 좀 마상 게 중세 주단 시베 중세 주든데 아니 중국 남바지 망고연 유바레 대달라 때나야 제다 남도도 남바 강게 쇼네 때나야 찌르 답대지 이나야 다 두메 튜단 돌베이나 다 페이지 니제식

0: 랑뚜기 랑기 좀기 양리가 마모 좀 받다도 다 갑티 개와 남지 세배 좀 되다 그때 신도 내자다 지 모살진다 아니지 좀기 냠다 그러봐 아니 대체기 좀기 주세 아니 독다 시다 룰랑 시다 다 쇼 강사지 되네자 다 별 미진실을 내비버대 자자자 된게 임버래 학바도 다 좀냠 돈당다 아니 좀당 소라 초요네 다 나나미베 남바서바 중앙세야데 돈 담발라 나랑서 랑기 실글라 마당의 차 뒤째 뒤등을 안에 시행기 실기 차네 릭샤 줄 넘봤답네 랑기 마당의 차 가공시야데 개발남지 룩 담바 인도 갑 뒤내 갑소 안에 나랑서 칠원의 중대회 낭비기 실기 다 투성 검송의 중대회 시사 망고시 안에 랑기 랑원의 유대회 랑사 랑매기 실기 대답 등도 넘봤답디 다 약도 약직다 아니 나라서 남주 가르시오 그랬다 양지 등라 예종스다 어다디 샤부다 샤디기 유브레 대단 인도 잠바야 갑디 내가 갑들이야 땅아랑 조지 비베기 좀르기데 바바랑기 좀르기 흉루 디딩라 야데 아니 시행기 좀르기 좀당라서 발라 투삼 제베 로지데 라그니 답주 잠바야 다 만조이나 배데 가르시오 그랬지 워메딩라 장즈다 까라다바다 부지 다시 요레스
1: Teng di li zhen na, gen denzi tun zhub lani, pyo gi zumri lu ju gi tun zham ka li. Pyon ju tarwe tu gab tang, te shi nang chu tarne, nyang a men lo ma tarwe par zham gi, pyo gi zumri gi namba tang, nang dun suwa gi kol la, ngo zhu du du shi nang chubs. Teng zhe me li zhen na, ge la cho ne, pyo du nyang a men lo me shung lu tar ji, zumri gi namba tang, nang dun suwa la pe ge sarba, kangzhi chung yu me kol la ngo zhu nang gyu yin bie, Kenge ne tuido du gisi nengyu mani ba nangro.
2: Dengguo du, tuen yu nipu xie gu. Jing. Jingye nga, lok xie tuen xie ta, bar lan yu xie. Lo gui ta, bugu so, jir jor xie ba ta. Jingye nga, me ta, lo. Sui lan, num so, pi jo xie gu, dengguo xie gu. 你 말라비 유지세비 파산 방리기 강번제조다 제야고소시주 땡고시고 숨 칸점름부터 땡자땡고 송주다 까바 기신 강기친위다 워기공빈 작자다 대깁신부소 소다르다 메스족급기 개과라 응외부거리유 땡고시고 시 징갱아 강배난위소 로그 광고를 줘봐다 로소규 땡고 시고 나 매선 지시에 도시 다 신주 제송 장성 아 시고 다 매선 지시에 다 요새 균점 조부소 시규 땡고 시고 추 진경아 매네 샤도 시규 땡고 시고 뒤 레니어 시린 매 피주 시고 다 차라 잡소 매규 그 년기 정신 땡비 레가 시규 땡고 시고

0: 대스키 얘기 좀 몰라. 잘하나 봐 더지. 제일 손 좋으시. 좋아.
1: 암초라 차승회.
0: 나가 구대배. 정마사 예배 지엽시. 돈이냐 가나뉴. 예제다 예대 들진 조이.
1: 채널아. 어, 예, 예스나. 치부시부 차자. 돈돈 예응맨배. 어, 마리. 치부딘 저 차자. 돈돈 갈래 다그랍 겹제. 레가 치기배.
0: 암지 레가 사디. 다그래 곰샤. 간도 또 제시 유기차 유. 란 예스 겹시.
1: 채널. 어. 前年融球 丁真人, 等着媳妇, 落金, 落日台湾的 twins, 马赛, 听不记大姐 twins, 念融球, 一句还笑人, 落来刚人, 贴不刚人, 贴不刚人, 呀, 地这边, 地, 地这边, 用啊, 地게, 오늘 각본 시도 이내 캐시마리 예세요 남산이시 더스구아

0: 你的，我是你不追的。啊，那有没？你追别呢？想这些做啥？
1: 계속 말해. 안 믿고 해. 가다 소스 깊은 다 가지고 와래. 인다.
0: 전세다 스테리.
1: 야.

0: 어, 영 나왔어, 영 나왔어.
1: 영 씨 나왔어.
2: 영 씨 나왔어.
3: 기대도. 영 씨 나왔어. 다른 가수 롤이니 이 경도 쉐이다. 팔라디 나랑 한 개등비. 자,
1: 기대 전에 요 아유.
4: 감상 키나 주시제 참상스.
3: 셰프마 도저 바이스도 왜?
4: 여기 구셔.
3: 아직도 안 납니다.
4: 됐어, 또 쉬어.
3: 도저나.
5: 어찌 럭터 샬리 제나 맛이다. 少将아 주 정부 류도 소자 참문 나자지야.
4: 진짜다 로비 허저스 뭐시지?
3: 老夏当个你, 你也让我先不知道吧?
5: 是,
3: 各体中啊, 七个列车车, 老夏, 中国就是专业人的, 接着,
4: 不需要, 给他们动机,
3: 多见啊, 各体中, 老夏给业绩差个忙不及, 列车的话,
5: 啊, 大致死,
3: 各体中啊我呢, 老夏是他们个月,
4: 你这挺好了,
5: 是我这话, 给做年末业绩的, 真多的就这边接了, 俺们就对不娘接, 目的前来人不得个, 着头不久, 给那罗永比,
4: 啊, 从马下,
5: 啊, 接行马这, 간다. 나도 탄데 님도 중요한 고고유 저 봐.
3: 시. 나스터도 모두 중요한 주제 대유.
5: 제제. 나스터도 제라. 지세 알간 시다라. 중요한 주가 주기. 뒤뒤 님도 쇼쇼지.
4: 디제이는 아피아스.
5: 혹시 나도 양제 시비기기. 잔 계지 쇼유. 어. 로저 샤린. 라. 샤오샹 카로르베. 샤오샹게.
4: 메메.
5: 타부도 범치 요모 텐타고르다. 제 말에.
4: 마시 마시. 키라즈 코즈티브시 너니 로브그저와자이 너니 로마고스토모조 탱기 통조이 코즈 키네마티라 오네든제 마시
5: 소자
4: 자게 세시시다
3: 어 어 탄다 마리
5: 허지 탄다 마리스 다제나 제르지스 고루
4: 소자 디시라야 갑시다 오시 키라즈 노마탄라
5: 야, 인다. 제나가 저
3: 야.
5: 무대 잡다 인다.
3: 응. 다리 깁 중에.
4: 깁 중. 깁 십 중.
3: 이네. 나 깁 뭐 줘.
4: 가리나.
3: 상게 티리 타디 직다 줍시라 제스. 마심 도 줘. 게나 로야디 상체도 있다. 상게 심 뭐 중에.
4: 근조마치마시 테니쇼게 나 잡되는 요미 있어도 다들게 쓸 시작하지 알레마츠고 입에
3: 그래
4: 나 다들 최대 제도나 쉬어야기 톱다 요마리
3: 이네 랑크도 장부들의 샵에
4: 대대 인거죠 아니마 흔님마 고베 범대 말다 다들 참부 샵시 마세 나 다들 가세 미유 이네 미디 아까 맵자.
3: 수레 미디 미겸 맵자 그제나. 장가 가셔다. 네 코로라 스토르지. 세브심스요. 병도 왜? 샤샤.
4: 응.
3: 상 게임기 동안에 힘 좀 쉬라도. 예도 와라. 상 투나면 기부용쇼.
4: 응응. 응.

0: 이기
1: 야야야 계셔마서 와. 야.
2: 계셔마서.
1: 정문에 태우는 시라시야.
2: 네, 대과 셰비. 진료티도와 포무조서 상매들의 지리 가스네 셰핀다.
1: 재능아, 푸수톱 들어와.
2: 갈 수 없지?
1: 뭐야, 대신 셰핀다. 야.
2: 안죽구라, 랑카와 좋아.
1: 어. 바다가 클라스에 사지, 점자도 갔었죠. 어, 콩수이나.
2: 구웨, 안죽구라. 你也重不起
1: 哦, 那么能重不起
0: 看不上, 接不同不起 那领着小米, 路边, 明了少强死
1: 哦, 这么傻 两个空气见呗, 没得了不等你
3: 你的小, 你也让接了,啥过去 看了啥去 哦, 我们去过了
4: 是, 少强嘛这边
0: 阿家啦, 接领了 给人过节目去吗? 给人过节目去
3: 你也少强死, 可对路有吧
0: 你先回来注意
4: 罗列不到，去哪里？三不熟个家伙，三不熟。我那，他是第二天住的啊。
3: 谢谢谢谢，也好住的。看了，
4: 谁擦洗？也好住的。也晓得，也晓得。我们去过了，也还没呢。你们都写了去呢。
3: 你是给当嘛的？
4: 看了谁擦洗？咱们家说你是啥？
3: 妈的，前两个同事见面，哦，多年时间，小二年年龄了的，牛气跟这有没得事？
4: 是，前两个我修不修？别的，别的，别的。
3: 少侠的,
0: 你还熟人气多啊。你今晚的,我那熟人气多啊。阿姨,才他们的鬼的,才和他,你也去,少侠,要过去给他。Yes。给您了,得给他给他。哦,也去。等到几度?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
2: 암츠구라 이라긴다 카산 켄템리라게 소요마디 다리 저야오체되다
4: 랑게 가시치야기 접장을교
0: 아자와 터세나
4: 아자게 셈을 샤샤이다
0: 아 다가가 그 점이 심불어 아자와 나 지금 때문에 겹러 닐라만에 디셉다 뉴유 다가가 그 심불어 오늘 심부도 워리 아자와 테링아 롤레니 기스창부이 키랑 오늘 슈슈르테르와 오늘 이 류스나야 그 탑쇼 가르유네 암라 냠주시나로 콘텐데 니윙 그래
4: 문혜이, 나 샤워장을 가보십시오. 김시장, 네 부인 로체는 나 매수대 문혜 루이 배친바 야매는 장원 좀 막고 채는
2: 김대문이라, 그 주문 좀 가르치고 유?
4: 그 주문 좀 가르치에서 네 초구 유고 유?
2: 취업 차비 켜놈이도?
5: 杰林了，现在去场地准备一下假期，谁输赢了？杰林了，这场不是来要的，参不要马戏，带了中部去呢。
6: 老李，俺们去看女戏。哦，杰林了，我说马蹄子的，看能不能玩？
5: 啊，跟前么多，保姆不，那是你不接，让个性格弱。你来让个学的，去了苦就退就没吧，老么不得事，可这些呗。
6: 我来拿下，他到七十多岁，女婿请不起，今天江浙东阿妹不起，别出来相亲去，难得找我吃米呢，谁不是来用不上去？他人家出了呢，怕是得还有，起码别的年龄大的阿家老子，养死大家用不赢。
5: 钱得
4: 不呀？
5: 你这上面的底下，让菩萨们打也准心修一百，许多心不念心个月，一年让就我几个了，说好价格去了。
2: 我来打是。
6: 你说给贵点不起我的，人嘛的。
2: 谢谢，
4: 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
3: 小强，让给租客解锁。
0: 哦，对，提的奥利给刚开始推，都是拆的，就是好买的。
4: 啊，阿姐，你没时间打了吧？我去。 定人谁说多啊？
0: 听着，要嘛的，要嘛的。
4: 我们去过了，去让给谁是男的？拿了我们去学呢，我那得点许多啊。
2: 今天没了。
0: 你就去就得，我们去过了，这算不算命了？猜不中啊，我来用吧。买路些干的，听我啥时候要
4: 了呗？当时年龄老了，让给给玉是不？可把想的，当然叫小的。
0: 才能我的，嘛的是这个主意。
4: 用不着给。
0: 要嘛。
4: 小强，我呢，怕是偷偷捉到啊！穷队长给陈个多耶，小强我就拿点钱，没钱不钱，小小的，大把钱。

0: 미드샤. 야. 샤샤르도.
1: 로빈, 라 같이 가요 봐.
0: 디, 고원 나마르베. 랑 고원아 같이 가지 봐.
1: 어, 잘라 소가 친비.
0: 잘라 소가에. 상가에 가르쳐 하신 거요.
1: 셔터지 대원유로 제비.
0: 네 주진데. 제마 고원은 가 세가 단 타리. 녀낭다 요 말해.
1: 암주고라 샘제 치유에. 아, 너 대비 실로비. 암주고라. 근데 시어데. 미디원에 춘대시라요리. 랑게 삼분능 시든 제 마시. 안주 팔라. 오늘 강다시라요리.
0: 뒤대신에 요 말해. 칼뉴시 용도괴. 제만에 포차나라. 가주부주 주교 말해.
1: 자, 레조리데 게링라다. 잡시비 차도.
0: 게링라. 게링라는 이 저 말해. 나야 맥세라자이.
1: 대신 라이크 싶스도와
0: 도스고다
1: 가제 어찌디 어 미샤 마이스지 앞에 저니게 줘봐 줘야 말베 응 나게 가비 그제 사고죠
0: 되게 신고죠
1: 로베 샹기 제제 뉴보 오네
0: 이제 셔봐 여러베 나야 마타살레 테메시니 유베 첼레 민시 다원의 녀랑라 가드다 알리스를 당와 카누사드레 제우르베
1: 샤게 nga kanon jebi ne shugin da
0: tin de de ne kwa je si de
1: yo ya cho kidem ni la na chu yu kidem ni la su le do si da
0: ja la khamsa
2: si shao chan le do yo ya cho da
1: ta me da phi gi
2: me da sta ki yo ma ba
0: kiran yu chon ta ha ji ba

0: 나올린 치킬 치세.
1: 홀. 치킬이 매주 락세. 아자라 희랑게 경우 요리. 겐링라 치킬 TV나 콩은 용시텔로 팬도 전부 요리.
0: 제디 치킬 매주 텔 맞아 경우 켜는 매.
1: 디케는 말이. 네 메시지 계속 치사. 피기 전에 매주 되네다. 저와 제사.
0: 쟤는 먼저 저쪽 가르쳐 오래.
1: 다들 희랑 게가 내 대대 빠르게지 구로나 네 암질아 끊어 주시오.
0: 아, 저기 넌 다 먹어.
1: 용아, 쟤는 다 같은 게인다.
0: 용아, 용아.
2: 쟤네는 일라 희랑 제시도 제껴라. 매도 루스 저 하나 샤샤.
1: 아잘아, 나 전다유 지금 두인다.
0: 아, 겨우 된 대로 두게.
1: 헐, 전다유.
0: 또 쓰네.
1: 매매매, 띵매.
0: 용아, 쟤마 뒤에서 좀 내가 쉬어.
1: 쟤마 겐링라 다가 유이.
0: 쉬어, 맞지 겨시다.
2: 나, 쟤네 용아, 저.
0: 랑간 섭서 칠라.
3: 레스, 톨 됨나.
2: 왜, 탱기, 캔댐 릴라다. 영이 갈색이 돼봐.
1: 간다. 항상 고배, 단다지리. 쟤마, 댄댄한 거 신기네.
2: 아, 그래. 루양 주고 오래, 잡던지.
1: 응. 신대 두고.
2: 응, 신대 두. 신대 이만 매봐.
1: 됐다, 피카래.
2: 무슨도 정도다 집지게 하시야.
1: 그 대신에 이런 거 왔다.
2: 가봐 가봐.
1: 뭐야, 다 자기가 지금에 아주 보인다.
2: 용아.
1: 바이바이.
2: 바이바이.
1: 바이바이.

0: way. Oh.
1: 俺们过来，俺姐姐来个预备。哦，超预备。哦，这里开门。哦，上个月俺来看过你吧。
2: 네, 랑게 적도나 구비도 이제 통하죠. 저 접시도.
3: 랑게 이제 적도나 레유무 구비 잡듯이 통하죠.
0: 쟤는 이제 근처 쪽도.
2: 랑 입시라 좀자.
3: 어어, 그 상훈이 입시라 좀. 이마 같은 우가 루양 쪽이나. 소소 늦으시라 제우기 삼르스탄드 쇠양 어디 수수기 쉬어드리샤 그사 로부님도 상하는 친제 신의 쇠양기 통맨선 뜨는 예주
2: 여구도 년년비 르지 여구 주기
0: 아 시비엔 이내 어제 저디 로부리야 시기지
3: 삼르스탄드 그상권다 쇠양시 집이 이내 은이 직심지들 하리샤

0: 나 네가 무슨 게?
1: 부진지지다. 지금 좀 같이 해오래.
0: 나 부그리 막건다. 땅아 참부 잡다. 내내제 나다 가면 쏜다. 기라 지게러 텐도 맵 가래.
2: 예 시에비 봐. 나 대면 주제 하고 좋은 송. 지게 저거에 가려래.
0: 아 치다 시다. 가면 역제 송고도 걸. 남자 매면 쏜다. 디 담고 잠시로 봐. 제자 알아주 삼다 조리.
2: 지게는 오늘 야구 든지 여르베. 계속 오늘 보고 나와 자지. 삼루 뜨뜻 싫어하던기.
0: 어, 레스 레스. 쟤는 쏜다. 걔는 게 지게 야구면 누구야 가리나? 가리나?
1: 지게를 몇 주치가 두고 있어. 시에듀디 레일 합유리. 동해도 나 죽어 지는 용구리베. 락암에 이보 용고치리. 은인이가 지게기에 마신사 핀주 고드제듀 강해 가수요 말해. 마세더도 지게라 딱제 제비트봐. 용슈레사 호지고리. 더도 엄지 대발리. 야사 호지고리. 쟤는 은인 지게라 디체스체. 베르다 구대호리베.
0: 걔는 말이 걔는 마초비는 니에 탁주세죠. 니에님도 용 인지 이제가 등리심 불러옵니다. 마텔링미
2: 니에심바 심마깁다. 잔탄도 각세 둘리입지 랍드 퇴매지 레그세오로 은이님도 지는 용구리베 자원의 용마지.
0: 쟤는 맹가치 내캉부시야 급디디 개규진의 깨단당시
2: 개규개도 에 데라치 가수제오래 캉부실레네 족소 가수주마래.
0: 캐라치기엘 마티아디 무역 체조비?
2: 물 퇴매라 초라드제 따고야 요르베.
0: 퇴매 우물 떨매 해봐. 기랑 나도 주고로 물디도 떨고 주.
2: 조선 가수 주위매 상해 시기유베. 지게라 면주 주고 제바. 어리 조라 치시스테오리. 미마 쇼골 법이너 치숨주스리. 더돈 지에기 면주 시아신보다 넘주 바세 사야다 대야 조선 전민 다소 당부리. 강부지 쏘미마지 장가 아말라당에 민시 사병우 님도 배제당고 지리 디제 지린도게
0: 지린도? 키라는 뉴스 쥐어도 너 뭐 가주도 없네 개야 말이
2: 지스 쥐어 모두 위너

0: 사초 롭센 요마르베 니하교 어 자, 암라 심두가 되었다 콘라 사초 가르쳐도 유네 니 녀가 친구 쓰기슬라
1: 키라든지 나시 수수마 대비 잘 가시가.

0: 야주 엄지구라.
1: 장가게서 마체우유스 여니
2: 엄지가라 니게는가 치게를 매주 제가 치지유
0: 맹가신다 주님비
2: 피게 지찬의 구지 체사
0: 잔맹가기 익사고 되유너 네베 능미 톱단라기다 네두 앙자 기제 팔로기 와친 다시 이네 맹가신다게 켈리메 녀고 쳔모수
2: 엄지가라 토체나 네디 지스티게 아자라가 처지 체사샤 나타리 요야디 급티디 겐링라 샥주 체베 신두드게 미스틴다 슈아이 피게 침비네 비시스고르
0: 샥주 집에 신도 어 고웨
2: 어제
0: 따라 제기
2: 엄지 고라 감사
1: 어
2: 나 링드 샤오기 루비 밀로 샤오창 쓰기 커싱 하나 제조 계란게 니에 넘에나
1: 나 제는 내리베
2: 어 겐링라 체루이 겐링라 치게기 제네 매주 드네라 매주 제가 치지유 코디르 겐링라 샥주 나네 계란을 샤 쓰기 제사 니에로 와라 샥주 집에 십제 신도 되게 마시야로나
1: 내배 능미 다주고
2: 어, 말해 요미.
1: 내 주디 호주 싱글베.
2: 어, 싱글이 겐링라 샥주나야 테라 아자라가 잡주시라는 게. 암주고라, 니 기란게 락젤 이지 마체메. 조디, 니를 와라 당부채 퇴부주비네. 대부 열성비.
1: 대배시자 제비나, 내배 나제고로 내배 능우다 내밤아 도시야 마시. 고무소, 나 내간다가로.
2: 안주구라, 도수다. 샥주 체베, 신두드게 제바, 깜카셀레 고마리. 나대 레산메바, 기란가 직제는 용도에.
1: 예단 기란라, 셉시라 슈빈바. 나제고디, 네브라 안로다, 네베는 메모도 네베어 마시. 기란 네베는 무르베.
2: 하, 다다 말이. 이내 요구유.
1: 쟤는 너무 차차 배지를 펼쳐.

0: 저 클라세베
1: 서규인
0: 인스체 먹여봐 샥주 니체브리 미키 드신네 갈레가 아르팅 마지 야면 되지칸라 도스뉴슈
1: 검사 마도도 려유 죽인다
0: 어
1: 죽이올라
0: 유

0: 장계 셰프 된승이 하고스 팔로제 등도 주도 지이
1: 용아 마심 가두네 태강아 예스야 수리 토리 이네자
0: 신스
1: 왜야 대규 마두인다
0: 조서장 등도 니 걸 낙천이 짜다 슬림리스 봐
1: 로마 금시체 요르카코스도 왜야 당하루인다
0: 아 바이바이
2: 네베네즈 니 네보다 네베는 메모도 놈메
0: 야 걸 낙천이
2: 자 네베는 뭐지
1: 다들 왜 이내 겨우 유다

0: 저 닥터 팀 도와. 저라 저와 잡지 저리 메갈레 마데 나레 마데 대소 넣으시 가지요. 예인에서 흘러서 뭐 집 가르두네 마슈다. 가로게 유중에. 아. 예두스다디 덴데 가로게 휴브다. 예두스테나 롤레베 슌데조. 지동라 폭도 충대 보여리. 링드샤스니디 김베르베. 어찌 오늘 링드샤스니디 힘부터 가 가르쳐서 하죠. 링드샤오게 뭐야 돈디 고르 신속해. 링드샤스니디 나 미캬크베 까브르베 아 뭐야 돈디 저런 로충의 입에 맞아 신다 다수 가려래. 나 오늘 뭐 항상 수
1: 한용치다. 라고 부르신 님도.
0: 저. 범직 전달로. 뒤도 범직 최고야. 도게. 녀할 뉴시. 녀캐리 제 쇼랑로. 뭐. 제주. 저.
1: 라고 좀 해봐. 토스트 좀 마시다.
0: 저. 저란디. 뭐 깊이 대제 척하도. 링드샤스니디다 뭐야 돈디 깊샤제 대익기다 더도유죠 쪽스디 단상시귀 속버다 피가도 피가상나래

0: 치기기 매주 책이 셋선 손자 겐링라 피게테 매주 책이나 된데 편도 챵보여리
1: 나기에 나 민주의 호치에 두고기 치기에 조고야 가려래
2: 그거 야고 된데 따서 채워줘 미스 조어 선에 조토어 마리
1: 나 두메
3: 요시도는 뭐 가서 전에 해요 마리
0: 계속 줘야 된게이나 많이 해라 저라 망고 쳐줘 채울라 피게 칠레 형하다 못해 채워 두수 속으래

0: 내배 막에 니그자서 내주 가도네 말해지죠. 됐어.
1: 저거에 닝제고 제규면주 시갈리스 다시하드게.
0: 좋아요 마시. 내부신 달대 삼조.
1: 영아.

0: 가르쳐서.
1: 나 가르쳐다.
0: 도스터디 김 맵자. 야, 링제고 어디다시 왜? 가사님 교회 자스딘스. 쌤 마셔 아.
1: 님들 쌤 쉬어 마시.
0: 예스너 멤버사디 칠렉 삼자든 주워시 내부지러 기르즈도 기교 마시소유 캐시 잘 고회회는 년 내외 너무 체제 지게 좀 마리 멘주 못 지슬럽
1: 유셔 니얼 공조 어떻게 시험 마시 너 샤주 샤유 동다
0: 영아 깨링아 탐제 뭐 쉬시 꾸시 쳐다
2: 산대면 또
0: 근데 쟤네 또 쉬어 말해 다리 이제 유명주 그래도
2: 구유고 용면라 타금 맵샤샤
0: 제 유명주시나 드제 시시 계시 시라마 쇼비나 주등 말다 야면너 추주다야 매개 봐 아 걔는 맛이 你也特别担心，给您了，先来吃点东西。

0: 깨링랑 공부할 수 있는 유 가르쳐가 걔랑 가르쳐도 있네 얘 상무 귀여워
1: 깔래 가르쳐 나 사태면도
0: 진짜 나 과하지 엄지 가라사올 수 있는 유에 쓰다 얘 망스 뉴용 뉴사슨 걔랑 개담다
1: 쟤나 샤미 비시고
0: 레스 람사뇨가 친구 또 쉬어

0: 리독 바제 하마가
1: 나
0: 오야 하마랑교 어디에 시
1: 난다미도 잘해지시
0: 용아
2: 小山啊, 这个
1: Ranya, you look at you.
2: Yes, how much chance? Raji, get the share, Harimba.
1: You're not Raji. Ranya, you know me.

0: 샤미 비셔 키고이도.
1: 자, 아무나 같이 되면 더 도요님 또.
0: 아무나 나러 도서 경화 티스 페이지 도스 건도 합시. 걔는 맛이 토마메는 예, 코지 기라 띠우. 용도 왜?
1: 용아.
0: 자, 좋습니다.
1: 어.
0: 클린달라.
1: 용아.
0: 잡도 괴라. 좋아심도 괴라.
1: 다 그러 하신바.
0: 던터지시다. 럽셔 서리. 쓰이시고 고기. 아, 레스. 젠키랑 해줘 아. 도스네. 더긴다. 창호 최후.
1: 시스.

0: 샤미 비셔심 휴르샤 선이 타기
1: 참모 최배
0: 어 세사
1: 이제 선이 용마리 닌다 샤미 비셔는 과연 그래 선이 시다 최도
0: 샤샤 니지 마 르다
1: 리스
0: 도스니 고기
1: 야 기라 마시마 아

0: 이제 좋아.
1: 냠라 그래도 상게 상게 암라 생각하신베 그래도
0: 심지 처음도 랑 암라 참 비겹샤 마세 고난 참 비겹디 이메고네 켄샤 더도 겐링라메 주나 그 여자 콘 고메요 콘제 메간 페미도 더도 참 비겹스 자노 콘제 메수야 마르다샤 디네 메그 뉴브테제 니에쇼 없이 이네 심지 마시 다도 당담도 라인이 소요시겨
1: 랑게 콜라 니에 콜시 메바
0: 제메
1: 롤리탄다 맹가리오시
0: 쌤들 마시시 드린샤 외도 이슈 선사 예 내수의 가루 유협이네 남산이 엔치 아슬라비
1: 야주 아 엄두구라 나 탄다 맹가 로주구이 심도 대대비는 라르스무 수제 칩시부시도
0: 야 다 지시야 그랑 화주 있어 탄다 내수 대비나 참부집에 맞지 깔래 가서 청한 마음 없이 제자나가 당 채워야 돼 매 혹시세 뉴스여 교배들이
1: 탱킹 안 맹가러 니 섬섬시쿠디 민예 배워다 길라고 참배서쇼 제자 미디 라시바
0: 어 장글럽지네 임베 주저디
1: 주저 서장
0: 어 규메 간단한 저와 유디 미디 로프치로 말랍시가 제가
1: 가르치세 제오리 미디 아주 나은 내용은 말이 밀수면 세제 쳐가로리
0: 시 미주 내용은 내 인스 봐 기란주 능미 차로여서 봐 기란이 변주 가부유나
1: 수 가부여를 수도 마신다를 가부유

0: 야 자샤 잠깐 씻어 니들 씻어 대문 두 배
1: 마지 마지 잔디니 좀도
0: 카르니다 이따치 야 让把他们塞上，马吹不吹？他给你指肚腩了，把他们录语。怎么撒？让把他们塞那马吹不吹？你先不说。
1: 把他们点点多，你不是不吃好吃？
0: 开心马上，俺打出去的，俺一起去的。

0: 年米拿了, 让这些呢, 让他学习啊。 야, 같이 써. 관우도 와. 야.
1: 양아부터 스님 좀 매매 다리. 아다는 데네 도저 숙차오리.
0: 린샤. 내 세방 윤다. 랑인 좀 또.

0: 지결 매주 제비네 기전다 신지 역시 재산 수수 내주다 송치 척시 계속 인지 로그 있나 말은 쇼 관여 되지로 보세요 디 내배 시매 강제시 재산 아주 내부디 시매 교수 중이 파악시 설배 교동 참으시 고이나 아주 되게 쇼피어링 시기 세배 교동 참으시 거고 야매나 세배 교동기 기바다 기바 참으시 거고시 이내 탑시 가르쳐줘야 담이네 설배 교동나라 대교링 시기 보고시 가제 제목시 예수게
1: 쇼랑 같이 해버래 참 깨말다
0: 깨문도 배신 고엽인기래
1: 수산에 고엽래
0: 심주지자네
1: 카레?
2: 예스 딩은 전화 사단 말이 내 돈요민도 그네 견봐
3: 람쇼라 사우시 뉴비
2: 제너라
3: 겐댐 릴라 겔링라 이기나니라 까무셔이

0: 야죠. 냠시라죠. 하, 이내래.
1: 암수구라, 다 계시형 마시. 냠시라, 루야, 루야, 디. 게린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루야,

0: 우디 야매니 미치지 은이 속초지 지게
1: 왜 샤유 야매는 아니 속초지 지게 아 장가셔다
0: 나라니도 지금에
2: 계란스케 좀 깨다 도즈네 롭듐전 라게 꾸지는 거지
0: 롭듐전 라 게 계란 꾸지 당을 세줘
3: 여도 되다
0: 요 뉴비 장수
3: 야 계란이 간교 불교 쳤습니다
4: 롭좀라 나 속중 지는 용기

0: 우디 쇼모다 샤유 바구 등다디 고란이 소소타 제주 라나 좋아 요마시
1: 롭등신라 군이 고수 중요하디 내긴게시 나 군이 참 수야기 긴지 요지
0: 라게 군이니 레라보 고군님의 시험고다
1: 군이 불길 가부 유사 펜수고 고스시 마세탄도 롱란자 치읍시 낭다 요말 내 군이 참더 제쇼
0: 제자 라게 세입신시야 라게 진제체는 군이 락제시 도우지
1: 네 진제체 구매 세입신스
0: 오야 반대 속중 가고 있라 균도 더 쇼스 우디 下雨다 쇼모 고추 속중 지이 장매 소수의 불교육 체시 땡기 수의 사배 지이라 네 중대가 네사 좋아쇼 불교육 체시 지이비이나 넘주 신의 비야다 법이야 열의 시수게
2: 시수
0: 오야 저지 시수
1: 你有个样子吗？穿越了呗啊！过年了再要有咱，之前的俺去人多看不起。今年咱们这大夏天了，冷再要有咱，俺哦，现在小姑娘没多，年轻人了，身体肯定是些过敏，晓得。俺去学堂过一会儿，别歇会。
3: Kurim gije zhou yu me, pur gyu be, nyam nyul de gyu ri.
4: Nga ya nyam nyul gwar xie mu. Xie xip to le, cang mu zhanyam shiba. Shiba wu di.
3: Lak chi xie de ngay wunen xin de zhanyam chire mi du. Shang ge dung du zhanyam gwar xie wi de, nga cang mu du ya.
1: Chang xie de pur gyu kurim de le, ge chim ge ma xi. Ya me nang a zu, gen yong ge zhe do.
4: Ge zhe gu ne gu ma xi. Shang lung du gyo yi zha, shang zhu xu dang bu qi qiu bi ne, lung du xia yi san be sim zhe du.
3: Shang xiong du ne mong de li xi de zhe yu be ya.
1: 能不能打也是做老些倒水，团员打团员用对啊。
3: 虽团员打没对不起说，过了能不说下去，得能不着用起不是呗？年都吹球起不是上不去。这我娘是没来点数，年初拉起球人不起不是，吹球是年的啥没着生病，俺们。
1: 打几次？几次些？不给些阿姨，可能起着不？给钱点着有是呗？你不是打是不是啊？对打没心打了，给哪年是对打？干脆给不起点，团团他就要要嘛是，给你干脆给不啥送俺爹那个说。

0: 경고총아, 경고총아. 포티지를 리트로토제 노죽하게 쇼무소. 오늘 라제비란도와.
1: 그저도 남자 랑중에 나 팀은 당고라 리트로총자. 잔류슈리 기시. 저한 팀은 당고 리트로모초네. 계지마시. 제소진자 계시슈르다. 불규 제시디 예카르니바 계어마시.

0: 인다. 나랑 주 폭규디 리크루 양아치에도 샤타신다. 인다. 샤타인다. 인다.
1: 나. 진다. 나다 매 봐. 거대 잘라 통시 여마스도 와.
0: 로디브치. 니 알라 숨나지.
2: 리웨이.
0: 提提让个你给当姐，有你来个的哟。哦，你俺老子总吃些，给不吃点我什么去？大大姐，既然你不给吃，还是呢？前年过节，年包了，他妈是，俺兄弟那空手今天呢，俺能做干不起啥鱼，现在俺兄弟那不给吃，给他们吃啥鱼？ 小莫,
2: 前上。我不给不起阿弟，俺把老土是谁？俺当的不给不起阿桑，管我土是的，留住土不是。前上把那个让天天保庇我是。下雨，前上。
3: 我不给不起阿弟，俺的穷苦也不低，啥子钱钱都有。你看些东西，大把卡了，起来开点你的这门。让个米拿了，让个老大准备拿，起来打。
0: 落到木腿边呢，现在买利息呗。上个地这三点呢，俺特别心多。啊，这大真是些，既然你这么给我们用对。下雨，可就是些阿弟，天也来了不少的，一年洗得漂了吧？俺让做土木没有月账，俺让做没有地就土木别赚钱不是？同我到地里俺用阿弟，俺让做你们多装些，阿拉东克拉些呢，要看这么多，人家没给我们这些怪对。
1: 用啊！年过头了，让东西要死。蒙古下面，阿拉东头，你到。

0: 롭디블라.
1: 네 왜 같이 해버려?
0: 알아도 없지.
1: 알아도 이제 이제 잡으래. 트라솜님도 동비.
0: 동시스미도데 언니다 전도 지우였으기.
2: 제자 리오의 드레시야. 나다 샤윤님의 저우였으기. 제자 드레샤수.
0: 나서 선이 필구메자 언도스 동비.
1: 선이 필구메자 알아도 이제 면갈 대우비야.
3: 롭딩신라. 엄지라가 단닥제 능기 도스 구슈다. 배치 능다 유기마시.
1: 엄지라, 근처도.
4: 네베 네시 댐친샤. 캐나 씨가 된 적이.
1: 아, 리스. 도잖아.
0: 도잖아. 진짜 지금 왔어.
1: 나지만이 부규체야 요마시.
4: 장구시에는国德的测评密度 레스토스 청부지샤 류비치메균지
1: 전리우에게 부규제야 요마르사 허리나
4: 나스 딱제 제부규 네벨레베 나르 젠첸부 오스시키샤
1: 젠키샤라
4: 이네키나스 투제나우마시 투돌하고사 测评메베 젠디 샥주체 고야요지 차기주지 이네 샥주체베지 네벨고요디블라 만지 정구시레그시 모두 거인기 뉴슈체웨 구유나 레그 체비나 망샤양 니가 요르다 제사 모두 부규체나 삼부 요마시

0: 大灯没？现在一个人有吗？这，等到婆婆打婆婆，婆婆先生安定吧。现在给皮尔摩托子，俺就听完一个人接，现在才接皮尔过来。现在将这要等着这，起码婆爷没呢，我那朋友马瑞啊。
1: 听完现在给俺做儿子这那了，苏姐来敲门有事，他们的婆婆起码都不得，现在也不睡醒个这。
2: 야쇼
0: 진다
2: 텐츠 용암비
0: 도스 차르친도베
2: 차르친시야
0: 진다 문예시에는 다리 내주도 은이가 좋았어 제자
2: 텐다디 렘바 키라니를 켜는 용암하시 통을 더 키라니게 예소 기업으로 기스이 가서 내 마시미이나 예소를 니가 유비한 마치에 안 넘쳐다 니에 차서는 주변 소리 니가 유시 최상 키라니게 민망고 소 기업이라 김사만 고치에 기업이 디치도 키라니 강시형 마시 제조 项目 샤유 니 키라니라 카타치에는 용구를 비해 니에로 와르 키라니게 불교 고급대 진진체니 편주 냠리에 야구 치로 단에서 좁이 계곡 마시 직전은 가 불교바 제도 마시 이내 네 폭듄디 키라니를 주셔야유
3: 진다 탄디에 튀러 나 주 튼다를 주도 마치입지 로디빈 안에 면주치
2: 나 키라니주 진다르바
0: 진다 장 폭듄디 나 루게겐치 말레 루게시
3: 말레 루게아
2: 그런 저 야스이

0: 야구도 기란저 불규 제제 조선 토스 지주 불규기 주규 등기 저지 자가죠
1: 럽딤라 터지나
2: 부리아다 법야디 로마스문데 세나 거주랍드네 카체글람이 욕시시드리 남다만자다 주시만자취 기라즈 상미 레네만자기 예키우리 다리그 제시디이나 기란즈 바르기 냠네 근제 시그 유메다 미르모레 로보도 체베 네즈라 탁주 근제 시그 유메라 제시시야지 상모 저지 사스웨 저지 사스 넘주나즈

0: 제마 레하르이네 인지 커버 깁쇼.
1: 용아. 지조. 다가진 지바. 기랑조님도 롭된 제야 총자. 나 타게 루이슴스.
0: 지샤.
2: 지자샤모.
0: 장가스라 용바.
1: 그지. 리웨 준이비.
0: 지.
1: 장가자게 팀제기 냠좀 줘비 신자. 도도 랑자르게제 냠좀나 쇼스기.
0: 양은 전화가 내 뒤질 시에베야.
2: 마리, 아자 화신다 저 정연 저와메 니에 라교 트위바 커자 나 진짜 치다스 러비.
1: 오야, 민기에사 랑 아자르 줍사수스 러과 주의. 리웨, 랑과 주와 니에게 나 남탄 주의. 용아, 줘도.
0: 나 스킵자 주긴다, 랑 주민베.
1: 준우 좀사 나 준두임도. 민기 줘도. 용아.
0: 리웨. 수고 작실라.
1: 치조라 수고 작실라. 주인다.
0: 바바이.
1: 나 쥐다.
0: 저.
3: 디디 로튼 피르베아.
2: 피가 유.
3: 진짜 니 셴을 쥐.
0: 저시. 잠을 내 자도. 고조. 이게 지난 좀 오지세요. 띵에 보이 집에 주무시 도도사.
4: 하이.
0: 뭐랑가 상마 사야기도 와.
2: 와지. 띵아 랑게 스베 제이. 니 같이 보다.
0: 快点吧我这行都还是可以从这上面浪下有吗这家在你家下的下旁边路都行不行姐姐项目吃完是对的我喝不喝我喝点水酒是不是来意阿家无敌然后吃完是对的用啊用啊也要吃老不着走 你也可以去上网去给他做娘去吃鱼落不着仓库带到的你也落过去不仓库写影我安全性的泼不起了搞不鱼泼不的无敌去不让你也搞到去了死你<音><音><音>

0: 야쇼.
1: 진동라 세샤라 피스.
2: 발라. 발라.
0: 레카르 위원회 공단 날씨에 쇼지. 나 탄데 레비.
2: 되게 고맙다. 아무라 둘다디 탄데 인지 세우유.
0: 된다 가래.
2: 네 사무실이죠. 밀람직배 불규세디 네 아무락시 되지. 체장 아이 쇼유.
0: 쇼네 저거지. 상계 가오카르 저가규. 로바 가르체 돈에 채는 다그지. 다규.
2: 나 로바 저유 생매. 나 불두유. 기나즈 당람 두고 마스베.
0: 두고요지. 이내 랑 톱단 요마다. 다리 응위시 커트 불규지. 머시 당람 지디. 상마 세시 련배 넘줄레 치미너다. 마세 주이브 상마 나스 유베 부구지. 따라 생마로다. 교시.
2: 네 생러 유베베 켈린초. 디년 아무라지 듄송 장은 인지 쇼유. 바라. 就开了。 네바라게 기랑강강 인지 쇼르 주수기.
3: 콘스상마 유비 지레다 민포 양시. 불규면나 허셉시 장하르요.
2: 就开了.
3: 다른 넘주토기 지겹군도 부수이메랑 신규베. 기랑주 롭된 버전 유시. 偏莫 도배시고 넘주도를 자초마시.
2: 나편도 배프리스. 나편도 최부유. 나 쇼초배시고 가르치스네 제조.
3: 오늘 가르치네 집도에.
2: 집아.
3: 용아. 밀람 집에 불규디. 미세 구지 집에 주시시리. 미유 가르스나. 보고주주 개지지. 사회리아 제제한시. 뒤내 기루기 흡종 세우지를 쇼우시.
4: 우디 랑 FG 코퍼레이션 차자 다리 랑라 커셉시 주자 카고스스
1: 간지 위위다 코퍼레이션라 돈도 아자 환신님도 불규치하라자 딩가레 스진 승비
5: 워디 니킨조 세세차치 부구게디게라 균데네 종네 여지 이네 균데 초와게 안낭다 요마지 체장 콘조 균데 다도 체니 미세 다도 집에 손나시 교마지
3: 돈도 님도 주년나라 고조 고티니다. 멤버 역시. 멘제티엘라. 고조 갈린 고르다.
5: 하코스.
4: 제네 드브디에서 최디. 기랑조 지지이. 나다 샤모기. 기랑조 디 자기 주시시 용치죠.
3: 카인스나 다리 주시디. 드브상 부경 손자. 유고디 존나 대부 용야 제도. 공스네 칭아 존나 손얘기 본인이 구지시 역시. 야쇼.
6: 예!
2: Tari lengedi, nga zui gen linza gam shi racho. Bugu sui goyo zidi, nga zui tong du yubdi.
6: Ye, yang shi su. Let's,
7: da da da dang.
6: Let's, yashi ba. Let's,
8: yashi.
4: Yashi.
2: Let's. Nga yi lu zha, ki gi kim du ki, ki gi zung da de la xia zho.
3: Ya, bu shi, bu shi.

0: 남자 피바 가스요.
1: 남자 피바 가스.
2: 감사.
0: 봉스 남자 피바 가스 승인다.
2: 감사.
0: 아저 우디. 하이 캉캉. 하이. 남자 피바 가스 승인다. 남주 교구 포조 유비. 행계즈 딘자리 있었나니.
3: 가자로 와. 네 통지 주어 같이.
0: 같이
3: 개 십시에기랑 게 갑되죠. 저부 진씨. 니다 진씨. 니다 뭐 진비너. 넘주 피 도망다.
0: 아저 우디게. 남주 날 코빈 코네 도시 리스기 핀머 비디 코빈에 제바 지규르서.
4: 저부 진씨서 감사. 나 다리 주시디 호르빈 쉬바 샤오모이. 게 기란스 스벤기 세월리알티. 니다 야오제 친소. 남주 람사 등기.
0: 自己找不进去，你也先把门捏不起，讲这样的那些棉和里呢？火盆给送子，你空闲，你过穷。自己火盆先不打，火盆开把有的。让老华里多，不打开就给个叠叠。
5: 米的火盆先不热不？
0: 让着那点别碰你送子，让给不进去的，总当丢个的都是。
3: 嗯，
0: 都是。 超过亲戚车，就叫你中大点别碰见谁，记不懂啊，记不懂啊，就叫你中大点个谁，天子闲人就用的，人不这样玩是，人不这样玩是，好的，比这样了，要见你啊。

0: 다 시내 커구 심부치에 대해서 시벤레스나 말하니 러한 토브르다 니가 그 바치니 기회 유메다 카르세는 심부 유메 삼리 야 오시던기
1: 승마사 랑了 랑황디 요마시
0: 아
1: 랑가 중샤 그주 공시 좀다 포니 치에니 저부친 주디길 따도 지가요
0: 양아 저우르베아
1: 양 아리스가 제 니에 라게다디 유고지가 게다 말다 진짜 쇼프차라 니네 라가 아 진수 야고지 나와주 남주 법소는 우디다 님도 카르사가 좋나 그 바세 임사가 좋으나
0: 다치도 가니사디 펜수 송지 치고 엽자 니네 让了空奥斯拉桑唱不着的
1: 空点点请不起
0: 哎

0: 같이.
1: 기나 커피는 싶어?
0: 응. 로봇이 와야 두게. 어찌? 듀시듀 젠바 남주.
1: 아저 우디게 아 제주.
0: 시베. 가래 졸라 신수메. 네 소라 제가.
1: 주저랑 게 남주 소싱 휘베.
0: 네 세제 남주 소토베 마세. 나라서 대세 남주 대 소토이다. 야, 상대 듀시. 네 남살레.
1: 어.
0: 라제 감당 같이 쉬다.
1: 요.
0: 야주.
1: 디 강강 남주 마시비. 가리 촐라 친두게.
0: 네 세올로비.
1: 알레.
0: 더 딥시.
1: 진의 장리 야주 쓰기. 남주 디 강강 갑시다 요시. 랑게 로게 쓰신 기회. 디구이고 로게 디 견쇼쇼 없이자. 계시 랑게 쓰신 기회는 님도 쓰는 용도게.
0: 쓰사.
1: 알레.
0: 남주 쇠사스유
1: 젠디구이 로게디 그 뒤순이 이봐
0: 알레 순게 딜레세요

0: 우디 삼부대 시에수쇼 상가 시규비 민이게 삼부디가 몰로 개베시고 두부리 쓰고시
1: 삼부대 시에수쇼 뭔데 시비 디수시 없이 유가 대관 지도게
0: 도치 나야 불규베 라키라베 님디 장이 그렇지야
1: 용마디 나케 님메
0: 왜 케말림 체리 우마다 삼부디가 케말림 체나 알롱도 체르다
1: 오늘 나 십지 시기 보고 보고 등급이에.
0: 보고시, 보고.
1: 下雨, 念上了. 언니, 간이 야구 체도 스팅마 시에피보. 나 양신 수나기, 뱀가 붙인 두민도.
0: 아지, 가로 저와 상마, 간이네 고조 요마시베아. 귀자도 스탄이 용두게. 어, 야매도시, 나 라기자베, 니무디, 장터도 되베비는 언니 대용지, 양야 카체수. 티링기 지도된배 카체디. 지미 등주시.
1: 이내 대전 언니 뒤에 같이 숨에 봐. 지미 가 당시. 아지 다시 지스 줘다. 또 왜 그냥 언니가 나서야 고대 여시 줘.
2: 대유. 야, 랑두둥 키유다.
1: 야자 노부.
2: 스뱅이 이기스다 신구이베 아.
0: 상가 대신 흘러구이 아. 세구쇼가 유럽러 유고로 마체 대비. 머시 스뱅이 게 추주 유신메. 이네 라디게다 자윈자 도스 거추기.
2: 킹경 도스 예민도가.
0: 킹교 마치야 되게 대유. 녀랑쇼 녀 프랑스르 윤조 장비. 기라니르 캅수 열다. 셴쇼와. 되게 제지지로 말해 속이. 레스 야츠 게네마시 기니 니고카라 예스요
2: 오네 수수수 녀인베 흥 우습 차세충

0: 괜히 수세하르니다.
1: 장우씨는 아래가 니니 조이메 아래 심수.
0: 제니 갸스나네 흡체다 심마스베.
1: 간니닌 부시 간니레 증마시 로시코 워싱조시 간니디 대대인사 대유메 따주더 유시 지진은 언니 돈도 합시
0: 차초즈베
1: 마시 能这个你特别关注谁
0: 大哥你找谁 比你找谁 比你找谁 Liz
1: Thank you
0: 爹姐 피겠지 无敌
1: 何姿
0: 让土马的三件跟你洗洗洗洗得免得弄得丢死啊你也别得让得古典兵的你也让秀我躺得可笑马姐姐姐不是给别一次等个鱼我那这边我那姨今年赶紧想没事好嘞看不见小莫我小方思雨<笑>
2: Thank you Sophia 我让Sophia的你也三得的我让给中国的都是苦的你那些行吗的 Sophia, Murang Woody.
3: I'm Sophia.
1: Oh, my name is Woody. Nice to meet you.
2: Nice to meet you.
1: Murang Zibish Dwa.
2: Woody ge nam chukang le nga sibian le yo ni Sophia le chansi rwa dung ju guja dang chi. Murang ge lam sankye le us. Sophia ge nima di guja yurin bu ching sige. Jik chen na Woody ge nam chukang xeb nang xin. Mi ni len chu yu na ka cheng ma re sa di ingi re.
0: Zhezi le sing da.
2: Ya chi.
1: Zhezi di.
3: This is for you.
2: Sophia ge long ye de zhang zhe yin sa.
1: Oh, thank you.
3: You're welcome.
2: Si bie le pe mi ce long ye zhe ju xia le zhe ge la. Pen su zhe dong ju ju xia le zhe ge da.
1: Da xi de din zhe yin bu xi.
2: Di kong le ni Sophia le chang se zhe wa dun du. Mo rang ge long ye ge da zhe xia de nga ke le chi.
1: Oh. 多少年索菲亚了，俺龙友打出去，乐不久啊。哈，用啊，难打么个？多少年也乐不久。 Thank you.
4: 哦，龙友的夜了下皮呢，没听见皮。龙友的夜了下皮呢，没听见羊马皮。龙友的奥妙娃了下皮呢，鸡马头鱼死过时。你这些能看死过时？
0: 哦，俺卡比别死过时。 표미게 가슴 뒤 비추 단시
1: 농협 등원에 편도 주시도가
0: 등원 주로가 김배 미만 구디라 표미 저 가슴 대 매자 농협디 전부시 워시
1: 부셔셔 라키 단계 십시킨 것도가
0: 오스 마스베 팀이 대답자미
1: 장계 체는 소피아 스니에디 긴저시도
0: 哦，洗的不大，洗个奖都搞不起多。
1: 让给钱呢，给不场面，跑么洗个奖不，搞不起个是别。洗个奖不有你要我吗？这边。要有我穷。俺洗个奖等起，给这多。哎，点了又小。让他的其他的要多。你头天洗个奖不起，又搞不样，清面的。
0: 让嘴的可真小声，对俺们全部都这是小，看来你不糊涂，说是给不接新给了，没给不接新给。
1: 张先生，爹爹，俺听俺的歌是吧？没唱给不接，俺也给不得。嗯，呀，这是哪着子的？嗯，哇，滴滴滴滴滴，哈哈哈哈哈哈，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滴

0: 그래도 불교라서 준비했지. 태만 담도 벽비.
1: 드린 알도 없는 거.
0: 장가자가 떨어지죠. 또 뭐해?
1: 영아, 아니다.
0: 권동비고 GP 숨닝아 그람제도 제초유.
2: GP 숨닝아 법초유.
0: GP 숨닝아 법위임.

0: 我把这边，是，哼，我做花钱说，前不点这下下，咱们落不着，嗯，哈，喂，天给你冷卡的蛋饺啊，给么国事事情？呀，啊是，没收到，你让谁把这个米给我个是的，你让你老婆收没？啊是，国事没？ 나교단제 시비신이 없죠. 제자랑 체력이 없니 총르치는 삼주. 초코르미도 초코르미도 장고시에는 강을 교체는 치마소. 왜? 니에랑 니네들 이제 제 큰 돈이오메. 우디 체도 인베.
1: 우디 체도 인고죠. 다리 우디 로밤 길치우메. 왜?
0: 근처에서는
1: 직종 시시되게

0: 喂，
1: 金东来啦！
0: 还是谁不是？退休来呢，等多片么送啊？
1: 谁不是么送？哪老呢？昨天能去哩？天天到修啊？
0: 阿嘞，
1: 谁让恁别过度了？
0: 莫好。
2: 老嘞，俺们这些客多，过别阿拉通。
3: 여시 통구 입에
0: 보아시
4: 코빈 유라 권주 장매 감 십주 시장수 돈돈 넘주마 피아 가리나 스케치 치기
3: 비진로 왕부제 니 넘주치로 네슬 하샤 나스 네가 실린 쳬비 돈도 도스 고바 화신 주베 삼자 십시 통구 이기리 장가 삼마 제 셰시케 봐 갈레카스
4: 레스 하고스
0: 계시 그도 비진비나 뒤주 닥다 제몽에
3: 저기
0: 권도 대보 대지비 주니니지 안도 셔부시야 르시와 생비
5: 지비 주니니지 셔부시는 저기 이내 최소 숨기지러 비징 넘시 야우라미도 다동 원바 제토스 말이 계속 강교 보조 예 구제 제쇼
0: 지비 주니니지 신
3: 린신 진도 위에나 잡으면 더와
0: 아 왕부터 교스 내러 챘나
3: 왕부 제니 거르고 교 관리지
0: 샹티지 카망 세도와
3: 고김다 고쇼생게 단도 코빙 군협 롱체이 광부촌의 모습 나서 포규 투스 날갸 샤고 케바 단도 제유 선보다 형제 체니 키나베 고윤 투르 등 그유 포규 투스 투도르 키나바 슈쇼 토체나
0: 가쇼베
4: 로 지금 레라
0: 지지야 유 남도 투스 양야 가르제브야
4: 어 디제지 베진 포야기 왕부께 영남주 지라 내줄 하자 제장아 주 왕부딩아 주 남주나 로제 계약 타제샤 제장 도스 고고 키지
0: 알레 야초
2: 로레 남자차 카르도 칼로웨 스스다 시제지 머신에 왕부 원지차데 퇴치르다 나스 부규벨레가 겹겨쳐오지
0: 대등의 신고 좀 얘네 남주 비리야 등도 뒤수이 강비인다 毕竟总得退休金吧。
2: 高凯，
5: 到。
2: 毕竟去了大都大里，总得确实你一个接了那干起了的。
5: 对。

0: 오지, 요배.
1: 칸사, 장광선 쎄 유키 마시.
0: 쎄사.
1: 어, 전기 지금 마시. 캐감나 루제 도스 내사 주시.
0: 요, 야수.
1: 오지. 장캉 진제 야채를. 장주고 대고 마시.
0: 대매, 등용이 야자가 야시.
1: 아래.
0: 가도. 드리는 냄새도 나기 시작하여 배.
1: 어지, 네게게 일을 쳐서 진짜 장라. 나 가서 내 신이 두고. 단대급 때가 랑진지 치야휴. 거들 드리는 냄새. 로마 휴지 주자기네 견토부 쓰기. 남자 종유기다.
0: 냄새 어제 다야마도 시다 삼르게 고무 좀.
1: 쟤는 질러지야 삼르 고무 주게.
0: 你这叫马拉油，这里倒在前面，哪大没多，这咱们就单位。
1: 阿丽，前头主家的准备给你端的，让孙子喝的强。
0: 我们有那个爱他缺啥，这咱叔叔人意的，能做一起前面。
1: 叔叔一起的，能做一起前面是哎。
0: 嗯。
1: 儿子，叫我吃哪种啊？你也是玩你们去，俺也让弄些扑克去赢。
0: 嗯，都是过。上个俺跟老师班长，俺记住拉不动把他那个爵士，记住。
1: 嗯。
0: 上个拉个三大，你注意点点名的。
1: 儿子，你也准备通不读的？
0: 上个扑克不接点了，没心大大忙着的，多心大拉三点下。班长，让你这俺给记住伢伢打签名，贴的脸上。第六种要接起的，老师骂我吧。让我咋先给不给休息？嗯，
1: 我奶，
0: 我奶赢过去。
1: 他见哪见了？你真急了。
0: 马来西亚多，带啥送啊？这会儿的。
1: 弟弟赢过去，弟弟让我不是不？

토라 충제 구 메스엔 뎌자 쳔구 지 렘규가 총간 하 토라 충제 구르 즈가 메스엔 뎌자라 토나 시브 타만 테미 쇼라 메 피주 시미 쇼 니 소타르 쮸람 하 뎌자 쳔구 시브 네사라 인조 시구 시 기즈이 메균 총세 칸점 렘규 다다 하 메스엔 뎌뎌 경차 기진 세용의 일에 되미데 니지오 양타바타 용유로 고름 대비제 이번에 간점타 랑급 시행

0: 니차와 자도르도 송웨 마조 제제로 동고주 대대한 마조 골 치추줄 하시
1: 니 팅마 카시 제비 망슈르 팅직르 올치니 슈르 학스 제비 지데 강라 다와 직니르 니옙디 사고 직란 로용기 마자다 키보 돔제 로용기 문이 루티 쳔부시라도 루티 딘데 유디 무티 티간라 마조 최고키기 마저다 케버님도 디나르 모두 만져치 틴테스체 참물로 팀스
0: 케버 도점라지 아자 휴라지 머시지데 땡네 고치 가시 마트메 디귀딘 군제 멤버 케버 제제 조어드 뷰 정시 동회 코메 라리안 공기 마제 케버다지 대딩 마저 사바치
1: 망체 뜸메 케버 주부디 창마 남센된제 가르쳐 오래 고치 징니즈 뜸 양디네 케보다 마정염도 디나 만조 체비 티직된 디네양 특시 단제 디나 냄비 티카시 기진유비
0: 케보 체점라치 아자 슈라기 르니기 고 티갸지웨 카마티야 다마르자
1: 야 토그도게 스티비 가제야냐니 바스기 티니슈야냐니 슬비 야 초그리스기 아니게 컨진디 다마샤비
0: 아자 슈라기 나삼동두 급게 모란기 큰진 담아 쇼거든이 진내 능이라 케보 티외 쇼시 라지 임마타 니네 겐고와 가오홍연기 쇼긴치무 포죠 탄스나 디귀도 마저 치슈 지게니 가오홍연 모란지 스기도세
1: 디데스 립사 뇌빈 딩에 야비 딘데스 체 오네 팀스 달레가디 스리스리 쉽체스 중제 딘제 중요야 창마 미칼라 년차스
0: 아자 슈라기 마조 세바테르 진네 르니라 키보 유베카라 지게도 로간다 맹간지 규리야 편토나 편야 지고 니즈기 튼식 제냐 아자 슈라다 섬준 지고 미뇨와 시규 아자 단라야 대다리 코메 땡 당보로 진류 냠주 디구로 마조 땡 당보 제베 뇽와 세부 진규
1: 권정아 남자 디데지 언조 제주 네데 슈그메 앙웨메슬러비
0: 되죠 앙상 부가 아자 단라기 정면 라리안 지게도 로간다 맹간 제규로 마저 제지 인베 개보 침무유 세메 진류 냠주 디규 남장 어저체 마저 제네 사고 직게 마송어 아자 떠나라 개보 고롱아 제사 문제 개보 르그유 바 통해 아자 떠나기 자 마저 지슈 제제당
1: 공업기 때 떼야 라머죠 디간로 내 양자고 나도 예전 마저 제비
0: 디브나 라베 케보 테도 아자 단라기 마마드엔바르 코메 무디 테토 마조 제바디 대단한 코메 진류 냠조 디부르 쿄엔도 마조 고르친 니유증니체
1: 케보디네 고르치에 되어 라마조 디간러 마조 뇌부치 얀체비 뇌지 슈브 능신 주샤 콘주 최고 요아스 러베 슈고 명유유 제디나 마조 체비
0: 아자 단라기 나외 마제나 고치주 코메 교회 정부에 라바네 야오이마시
1: nga genju shok jang chu di jungbo ta ma sha bi ta jo genju di rin dang go chi ju re nge rin dang di ngwe bi ya bi
0: ge de a ja dan la ji chuo yu jang ko mo ro ke ba xi mon di zha wei nam zha yue si ji ma re ji yang ne yang du ting gui che yin ne ya ge de ko mo lu su qi da che jang na wo zao wan ne zhu me
1: ge de du na wo zao wan ne zhu me kan da den zhi xu bu neng xi zhi xia
0: a ja dan la jun du ma jue de la tuo xuan ha chan xi mo yue de tie gong du ma jue ge lu di na zuo pu niu yue jang ko mo
2: 开连早年前面了光光的样早年朋友们因那样他们即便以民多银白阿家断了提里以前呢马脚的略没给我民多娘即便前我家修跟看几个心电操不是亚提同埋金山九百罗马亚罗边县的比喻及即便操不起人他的迷茫如前期前我提同面即便呢开播国政格局密约间的亚求松写下 大体去年没看几个同埋人人给马脚切笔马子出入特别不同杨看几个我朋友要我谈看不大妈呀下不拉索蒙于独入其肯不给母体马脚切杨几个一年约不成杨没看几个马脚切入起码他端起他们马子提杨出上安用三笔甚至几个一年约不成
0: 明年我来今年两句地古路马脚切给米站加新笔 급디르 디부티르 스미르 데베 네드엔하네 토괴 치모도 덴디르 가오홍옌네 차제 덴부 민루지 지세지
1: 아 콘스 차제 덴부 민도스 안전 만조 치세 차제디 딱보야

0: kela kung kamsa
1: kung kamsa
0: kela sen kharshiguna
1: sona namsigi
0: lese kela ni thari lese na lo la ngazu tugyun ki shokse surwa ta jige imba cha shan na zao chan surwa kharshi re sen dingi han zu shoga yong kyo yin zan kela ken na zu de ya shokse chen ye mang shi ji dwa la
1: o ba
0: an shokse di imba cha shan kela tugyun so wa na lo la ngan zu gu zu ge ke ge la mang ni chi ni na
1: ta shuge shokse de den zhe ji ge bu du je Shabali je, Shabcha je, Shamon je, Tune Shabha Khatsi je.
0: Yose, ta chana, ta pyudu usi nungu na nganzu, pyuri ngone shebi nu shoge shokse na lol met miro ji rudwa
1: la. Hale.
0: Ta tanda jige kebi nu zangmian su shudwa.
1: Oh, bale.
0: Zangmian su shue, ta pyudu di ya, pepe keju kari na na.
1: Ta wadi, shoge dibal, shoge ngam, doba chuzi ngam yosu dwa ni naan je, nje es ta, rugo di je, rui dan tan tan jam ba. 骨头汤是小的，对不对吧？咯，好，那你面前的是面擦的，对不对？你做一下哦。那你面的干医生，说是啷个日节，他被怎么这些？
0: 怎么这些？
1: 好，怎么这些？他都是这些的，怎么样都这些？人家心里是多。那现在俺做皮肚，大概多大了？而且怎么这些？
0: 好了，
1: 怎么这些？好，明天开始咱们收拾些。
0: 啊，来来。那开心些，等汤的给人家要些些。啊，你都给来给天气送呀？那罗了。
1: 小炸的小锅开始收缩了。小锅的嘞，我那天那我给几千万是赔的，忙切个捏不下去的多了，土豆丝对吧？但小炸的呀，小锅开始的呀，开发开的难了。我的小锅水不过小给炸，农民炸着的那样子，他们当着差不差点过来把当下班的时间的，下的时间的也挣住吧？的那我都小给水不过来当，对吧？你，对吧？去顶门口的买了过来，接收就买。
0: 那小伙子买菜时，俺们上东东啥不啦当？哎，这些人干的，客人干的，你不是那个？那是。好。那小伙子买菜时，俺们是说的是，看天气原因。
1: 真的吗？
0: 那是，但是，农民俺们每年那老了，俺们在地里，得买完了，给了，小伙子讲叫忙起来了，大家谁那老小伙子讲叫点把菜时，差死了，大家就我们小路唔多了。
1: 得吧？
0: 下面那俺们，做马竹的是买完了。
1: 马竹这样去，我地址多了，得到吧？做配备，
0: 小伙子讲叫点土豆那些呢，自己路也不知道外个了，现在，自己带路，等全部带路，果子，但俺这边我们先果子是干不的，俺这差的等到掉钱的，小姑娘我的也不是那个，那是，那得配多大？你们都去弄呢？是不是不去了？
1: 好了，
0: 俺那小伙子开始点把菜时，俺干的土豆是吧？
1: 大的吧，大的那干事去，小过去，俺那妹子的也去，俺那你们都直接当教职的吧？好了，我都羡慕。俺那小老哥没来的，小老老们上了上位。
0: 啊，来来。
1: 俺这些年的娘没干个，你不是那？是。俺那给哪个同学送呀？给下班的。下班的，他都是把月交接的呢，过来他出席了，月交现在给们出席了。俺说他来人，他第一条啊我。
0: 嗯嗯，
1: 俺那阿叔他也是漳州口儿吧？的呢，我都下直接的，交给没来的些，拉姆山拉姆山，熟悉熟悉。
0: 嗯，肉饼是吧？肉饼的一般吃些呢，啥吃啦？啥吃啥吧？牦牛肉是吧？俺前俺们就听给给俺给俺给，吃的年纪多的，我没吃的，学前不学不就多给了。
1: 家里的交给俺们媳妇拿去，长大后再去就明年跟舅们就拿几件就买。
0: 他培训死了，是吧？培训我交给他不的哒，他都把出的小鸡低级。嗯嗯。俺学给俺们的那，就是俺们有时候把那刚刚上岗刚那些的呢，把我这些也学会儿当。嗯嗯。俺都把这伢低的都，他做的这江岸那些教学界不？
1: 哦哦，教学界。好了，教学都丢的低的都要的的，你收对不起。
0: 啊，那是，但是呢，俺们这前俺们的田茶收着吧了，田茶的一般吃些呢，给咱看看，请俺们的是贵州去，这个呀，专门的是年吃吧，五斤一般吃些呢，来给咱看看，也许的些，但五斤是那个，这个给奶粉是吧？五斤钱，出钱，嗯，俺的呢，金的钱，金的钱，不的是那点儿白砂糖，不的是那个是红茶是吧？
1: 我第一次让老你们都观察些，写的给不要定，写的给钱不写？好了，给钱不写吧？
0: 啊，来，学生给那个做钱，俺们的我那媳妇给不就多给了？
1: 好了，那没。
0: 那来那个过了，
1: 给
0: 你们写不了吧？你有这是吧？给俺做，几等你等送等是一万几小这是吧？但第二一万二万三万，
1: 五万八万，好了。
0: 啊，那那是，都给俺的，听给给俺给送呀，那老两的多。 공.
1: 아, 저게 어디 장지단다. 다 되게 던전 장지단서. 아주 비료 원자 표제 공.
0: 표제 공. 어. 다들 계란기랑 녹네 이제 표제 공 라이
1: 이게. 심지 없고.
0: 좋아. 너가 표제 공 되게 잘 잡다.
1: 야고 봐. 이게 오늘 어떤 겹.
0: 너무네. 어.
1: 다들 표제 공 되냐? 저게 비도 양도 이제 미게 님보다 이제 표제 공만 다 아주 녹도 봐냐. 그래 표제 주면 그 순이 소경네 이제 누가. 어떻게
0: 하면
1: 네 샤모냐 섭소 거제 야가 쇼게 냐 톱잔나다 가 수인 수인제 도바냐 섭소 가자
0: 에세 다신 게라게 모주 슈다 지구치 쟁안 좀 망책이 님나야 차수마
1: 수요차
0: 수요차 수발로 펜체스 근데 네 너 게라 디휴자 모두 이짐지 거파라
1: 어떤만도 삼면 미르바 디자
0: 나장장 슈마 모두 동네 투페나 로직 루세드 야면 샤발리디가 데지 그리세드
1: 어디나 좋아 저 심심도 걸
0: 레세 또 되게 자상로 오늘 간주 주주 소환하러 랩쇼세 인지 민지 고고의 시디게 리즈바
1: 어디 맨도 미르바 어디게 냐쇼게 냐부 심는지 온다
2: 스몰링게 샴키 튜즈 나가나스 님도 공기 버시 탄자와 유베 치게 민지 칼히네 럽저스탄드
3: 창아모 티엔차
4: 창아모 티엔차
3: 워잠 奶粉，
4: 我咱奶粉。
3: 起嘛嘎扎，白砂糖。
4: 起嘛嘎扎，白砂糖。
3: 鸡汤，一磅。
4: 鸡汤，一磅。
3: 你糖，二磅。
4: 你糖，二磅。
3: 松汤，三磅。
4: 松汤三磅
3: 泼吧杯子
4: 泼吧杯子
3: 曲兔藏面
4: 曲兔藏面
3: 除夕面粉
4: 除夕面粉
3: 歇哭肉汤
4: 歇哭肉汤
3: 擦下牛肉
4: 擦下牛肉
3: 滚啊鸡蛋
4: 滚啊鸡蛋
3: 焖嘟辣椒酱
4: 焖嘟辣椒酱
3: 酸萝卜酸萝卜
4: 酸萝卜酸萝卜
3: 虾爬粒肉饼子
4: 虾爬粒肉饼子
3: 小块土豆
4: 小块土豆
2: 这么令给听听里程是三大学院我那组几名里程能养家节约